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빛이 아름답게 대지를 수놓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 많은 분들이 마음에 한껏 봄을 담고

가족사랑, 친구사랑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랑하고 화사한 봄날이 설렘을 불러일으키고 거기에 정다운 선율에 어울려 풍요로운 하모니를 이루면서 봄의 색채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하요들의 요청하마당에서는 즐거운 봄날의 하모니를 타고 음악 여행을 다녀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함께 구만국 렴정씨가 부른 노래 순진한 사랑

네, 사랑의 멜로디. 경쾌하고 기분 좋은 음악인데요. 밝고 흥겨운 색채들을 선율에 담아 화면으로 보여줌으로써 아름다운 시각적 즐거움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소영진에 살고 있는 최군철 씨는 아내와 함께 생활해온 몇십 년이 희망으로 가득한 설레는 시간이었다면서 아내의 이른돌 생일을 축하하고서 노래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그럼 최군철 씨가 앞으로도 아내와 오래오래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노래 사랑은 영원히를 보내드립니다.

0: 사람의 마음을 흥겹게 하고 엔돌핀이 흐르게 하는 데는 음악만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자신이 즐기는 노래를 눈을 감고 조용히 듣다 보면 영감이 생기고 기분도 업그레이드 되곤 합니다. 돈화시에 살고 있는 백미연 씨는 아버지가 부지런히 노력하였기에 이젠 집도 자가용도 마련하게 됐다면서 그간 함께 고생해온 어머니와 가족에게 소품 주차 사건을 요청해봤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감상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떠, 떠, 왔어. 살살 돌고, 돌고, 돌고. 좋다, 좋다, 좋다. 떠, 떠.
2: 옳지.
1: 아, 빨라, 빨라, 눈 빨라.
3: 당신은 도출하는 가다지를 못 본가? 예?
1: 봤지.
3: 봤다는 게 사다 청한 다음에 홀라 이러는가? 어?
1: 청하는가 보라며.
3: 네, 부딪히는가 보라 했지. 부딪히는 거 보라니까. 어, 부딪히는 거 보라니까. 오, 내 사랑가방이요. 아이, 와, 이거 무슨 차야? 이거 무슨 차? 야,
1: 아, 여보, 다리 잃었어.
3: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1: 야, 이 사람들이 잘 서나 그래.
3: 아이, 누구네 차인가 이거 너? 누구네 차인가 이거 너? 내려라, 누구네 차가? 차라. 내려 타야지. 내려 타가.
1: 어? 살랑살랑 말어. 아파트에서 다 내려다 본다.
3: 내려다 보라는 게지. 어? 아씨. 아이,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죠. 어? 아침에 나갈 데가 없던 차 호스텔이 이렇게 남이 적합에다 세워놓는다 말이. 아이. 어? 와, 내 주마 열털 먼저 차이 영체인가 사람이.
1: 여보, 여보.
3: 어, 누구네 차가 이게.
1: 여보,
3: 어?
1: 여보. 살랑살랑 조용조용.
3: 내 지금 조용조용하게 생겼을까? 예? 네? 조용조용하게 생겼을까?
1: 아,
3: 내 오늘 이거 좀 박스 달려버려.
1: 이거 좀. 여보.
3: 야!
1: 아, 스톱! 쟤 지금 이 가발로 이 차를 박살 내자고?
3: 응!
1: 아, 야! 스톱! 아, 정신 있어. 이 가발 2만원짜리다, 2만원짜리. 예? 이 차랑 올소 시장에 가면 10,000원도야, 10,000원도야. 그리고 이 가족으로 새 차를 치면 이게 마사질까? 이 쇠대 마사질까?
3: 어? 아, 야, 내 차를 아까 봐서 오신이 뒤뒤요. 박살이 났지, 뒤뒤 박살 났어.
1: 아이, 우회 관리는 뭐, 이런 것도 관리라고 뭐 하는가 말이야? 매년마다 우회비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어? 다시는 내면 내년부터 우회비를 내는가 봐라. 죽어도 아이 낸다, 죽어도 아이 내.
3: 아이, 이 나그네는 무슨 정신 나간 사람처럼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며 있는가?
1: 아이,
3: 어?
1: 여기, 요 3층에
3: 어.
1: 우에 관리하는 시얼리네 집이란 말이오. 내 시얼리 들으라고 그래, 여기 지금.
3: 우에 관리 시얼리! 당당 내려오셔! 당당 내려오셔! 우에 관리!
1: 오지
3: 사람 이렇게 시시하게 놀래긴가 예? 시시하게 놀래긴가?
1: 어? 시시하게 놀래기요. 아이, 또 왜 너 저 사람 잡아먹을 자매 이랄까? 예? 좀 진정하죠, 진정이?
3: 아이, 내 지금 진정하게 생겼은가 예? 진정하게 생겼는가 아니, 내 지금?
1: 내 지금 진정, 아이, 우리 각시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생겼는가?
4: 야, 어제 형님까지 보시면 어쩌랄까? 아이, 두 분은 다 우리 이 쇼츠에서 예, 다 알만한 분들인데 두 분 이렇게 소리치면 우리 집 사람들이 놀랍다, 야.
1: 에이. 혼자 산 지 10년 넘은 건 누구나 다 아는데 가서 있는 이 자리. 어?
4: 아이 형님에, 야 좀 어제 남이 사생활까지 들춰내며 이랄까? 예? 아이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3: 아이 우회 관리.
4: 예.
3: 이렇게 족보도 없는 차들이 남이 쇼체 마음대로 들어와서 그것도 남이 초코에다 이렇게 번듯하게 탈쇼하는 게 이게 말 된가 예? 이것도 관계라 할까 위에서는?
4: 그렇지,
3: 이거 관계라고 뭐 할까 위에서? 이게 와 보셔.
4: 자.
3: 내 차 어떻게 됐는가 보셔.
1: 어떻게 되는가 봐.
4: 와, 이제 박살 났구나.
3: 오늘 내일로 저 차주인 찾아서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하셔야
4: 해.
3: 아예 해결했다가는 보지?
4: 야, 아줌마, 아줌마. 나도 일을 해결하고 싶은데 아이 차주인 나타나지 않으면 내라고 어찌 남까? 야, 정말 답답하네, 안다야.
1: 여보, 참수, 넷지라는 거 보. 시얼리.
4: 예.
1: 야, 내 원래 시얼리 형 괜찮게 봤는데 오늘 보니 진짜 실망이다, 실망.
4: 야, 아, 형님과 내 관계 이리 섭섭한 말을 합니까, 정말?
1: 아이, 쇼리.
4: 예.
1: 지금 우리 쇼치에 이렇게 엄중한 차사가 발생했는데, 예? 이거 위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뭐, 국자떡도 뭐, 조세라, 어? 에이구.
4: 아, 이건 이제가 그.
1: 아, 됐어.
4: 야. 좀 억울하대.
2: 셜리.
4: 예.
1: 근데 저번에 그 시올리하고 말하던 그 우리 단에 그 혼자 산다는 여자 있지?
4: 어, 예.
1: 그 한세 말.
4: 어떻게 내한테 좀 생각이 담가?
1: 야, 시올리 말할까 영 흥치사하긴 하던데.
4: 뭐이랄까 그래.
1: 에이, 없던 일 하게.
4: 야, 형님. 정말 혼자 사는 보털만 밝게 설거놓고 언제 또 이런 말 할까 좀 말이야.
2: 시올리 생각해보.
4: 예.
1: 구각신이야. 영 우산각시요. 어? 곱게도 생겼고. 근데 시월이 지금 이렇게 조그만 일도 제대로 처리 못하는 거 보면 구각신 시월이 마음이 있겠어.
4: 야, 형님! 오늘 내리니까 내 지금 당장 찾아서 형님하고 형수님 앞에 떡 세워놓겠습니다.
1: 떡 세워놓겠다고?
4: 예!
1: 여보, 잡아서 우리 앞에 떡 세워놓는다.
3: 정말? 응. 정말인가?
4: 예, 정말인다. 아이, 다 잡은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인다. 예, 자.
5: 내 차를 오치나 이거.
4: 야,
5: 신기해 보여진다.
4: 형님, 나를 소개해 주겠다. 이 여자 정말 그렇게 곱게 생겼을까?
1: 곱게 생기라면 나도 말도 마.
4: 그렇다고. 정말 저 형님의 아줌마보다 더 곱게 생겼을까?
1: 아, 저 말씀에 무슨 곱게 생겼다고 우리. 그 여자 여자답지 아름답지 현수까지.
3: 뭐이라고? 나 지금 말씀해라 제.
1: 아이.
4: 자주 타겠습니다. 됐습니다. 저 형님, 아줌마, 내 지금부터 자주 타겠습니까? 두 분은 자 피하셔. 예,
2: 아이
3: 피하라고.
2: 예, 자주 탄데 우리 어쨌대요.
3: 글쎄.
4: 아, 내 지금 이 개강대 심도 억누르지 못하고, 예. 혹 자주 부담은 그래서 이거는 다 그저 예, 실수로 할까봐.
3: 저 시월이 어째 너희 험하에서 띠글띠글 구부는 게 저 잡기나 하겠습니까? 어?
1: 글쎄, 내 보기에는 대비 자준한테 당할 것 같은데.
3: 글쎄, 내 생각도 그런데.
1: 야, 잠시만. 아, 시원이.
4: 예, 예, 형님.
1: 아, 이렇게 할까? 예.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요.
4: 예.
1: 이 자준 혹시 딱 잡은 게 덩치도 이마에 크고 키도 이마에 크고 이런 사람일 수 있지?
4: 어, 그럴 수 있지.
1: 그럼 시원이 혼자 위험할 수 있단 말이야.
4: 예, 예, 예. 그럼
1: 우리 이제 먼데 아이 가고 요 차구대에 딱 숨겠으니까 만약 그렇게 딱 나타나면 나를 탁, 아, 아이, 우리 같이 탁 부르.
4: 아줌마,
1: 우리 같이 드사 세가지고 근심도 하지 마.
3: 어서 날 보시오.
4: 알았습니다. 네, 아줌마, 내 그거 자주 찾기 마무. 네, 여기 가서 잘해서 두 번 푸닥 두드리겠으니까 그때 나오소.
1: 오지.
4: 자, 두 분 피하시오.
1: 피하라고? 여보 가겨. 저 수고해라.
4: 네,
1: 여보 저, 자, 가자.
4: 잠깐, 나를 소개해주겠던 여자 그렇게 꼭게 생겼다. 아이다. 근데 내가 여기 번에 서 있어 뭐한? 자수이 왔다 그러면 다 달아나겠다. 야, 이거 어디 숨어 이리겠네. 옳지. 보이는가?
3: 아, 차를 이렇게 아무데나 막 세워갖고 어시러봐서 빨리 쳐야 되지. 오, 누구 이렇게 짐 하이다 막 났니? 와, 차를 세게 긁었구나. 기차다야. 아, 저건 뭐지? 도둑이! 나머지가. 아, 그러니까 이 차 안에 물건 도둑질하다가 내어오니까 이 차 내 차 뒤에 숨었구나. 아, 난 오지 마라 이 도둑놈아.
4: 무슨 내 도둑이? 야, 내 도둑이 아니다 내.
3: 야, 도둑놈이 제대로 도둑놈이라고 봤니?
4: 아, 내 정말 도둑이 아니다.
3: 너는 생긴 것부터 도둑놈이다.
4: 네? 아, 생기긴 해도 절대 도둑이 아니란데.
3: 오, 그 쟁기를 빨리 버리고. 오, 네? 오. 아, 옳다. 자수해라.
4: 자수?
3: 어, 단바이 충권 강쥐 중에 단바이 충권 강쥐 중에 예!
4: 예? 어제 이 아줌마 좀 정신 좀 잘못했지 어제? 아이, 아줌마, 아줌마 도대체 누구인가? 예?
3: 어째? 내 오! 어째? 내 누구인 거 말하면 어째 복수하다고?
4: 복수? 야! 아! 아, 아. 아, 그러니까 아줌마 혹시 이 자주인?
3: 아니, 네모 찾은 거 말하게.
1: 아, 찾으인 맞구나. 아이고 드디어 잡았다. 꼼짝마. 어?
3: 와, 아주 제 쪽에서 나 꼼짝 말라세. 됐다. 도착이야. 도착이야.
1: 아줌마, 소리를 치겠어. 녹게, 녹게 치소. 막, 야, 속이 막 와서 이렇게 기가리 막 번져지, 막, 야, 기가리 번져지.
3: 와, 내 이렇게 소리 치니까 사람들이 뭐 해들까봐 무섭지.
1: 뭐라?
3: 이렇게 군중이 힘을 세다.
1: 꼬리야. 무슨 또 허망 소리라. 아줌마. 내 군중이다, 내 군중.
3: 와, 도둑놈주지. 뻔뻔 쓰러기까지.
1: 아줌마, 우리 진정하고. 차근차근 넘어갑시다. 자, 잘 들으셔. 아줌마, 지금 이 차를 여기다 딱 세워놨길래 아줌마 나쁜 쪽이고 나는 여기 꽁꽁 숨었길래 내 도둑이란 말이면 내 도둑이.
3: 오, 이제 사슴...

0: 나질 도둑이라고.
1: 야, 어쨌든 내 손은 내 도둑이라고 쓰긴다니. 야, 이리 빼라게 벗어진다. 야, 야. 아줌마, 어. 됐습니다. 내 도둑이라고 치기전에 내 갈퀴 헤르메.
0: 니 요즘 행님 애랑 아버지를 불러도 소용없다 이 도둑놈아.
1: 뭐라아 꼬리야 아 꼬리 좀 불어나냐. 아버지 애들 아이 아버지 애들 아 아줌마 어. 아줌마 지금도 나 지금 또 소음도 응. 야 아이 내 오늘 무슨 거 잘못했길래 아 이런 잘난 말이 같은 게 내내 또 부서 이래니 아 머리야 애들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빨리 나오자.
0: 잡았어. 잡았어.
1: 붙잡기 붙잡았는데 이리 빼라게 됐습니다.
2: 덕진이 말 그거 기다 이렇게 그지?
1: 아이 덕진은 여만한데 글쎄 내 불씨를 때문에 도둑이 됐으면 도둑이 됐다.
0: 도둑이 됐다. 그래 어디 있어?
1: 저기 어디?
0: 도둑이 한 사람인가 안 했더만 와 무리구나 나 놓치지.
1: 저번에 떠오른 도둑이란
0: 너 여자? 예. 니 오늘 내한테 잘 붙잡혀왔다. 가만 놔둔가 봐라 내 손을. 이봐셔! 예. 아유.
2: 어째?
3: 여보.
2: 야?
3: 당신 해결하죠.
4: 네? 응. 네 어떻게? 아이.
3: 당신 해결하니까.
2: 아줌마.
0: 예.
2: 아줌마 솔직하게 말해. 자기 자리 연다 세운 게 상어 관계가 없었지 무슨 그게 아 제 살 잘못 몰아가지고
0: 뭐야?
2: 아이 그게라 아줌마이 그 자르 여기다 안 세웠으면 차 사고 안 났을 수도 있지 뭐
0: 예 정말 내 미안합니다
2: 아니, 미안하게 뭐 미안하게
0: 아 내 정말 미안합니다
2: 아이고 내 미안합니다 예
0: 아이 아이 아이 내
2: 요니
0: 오 선생님
2: 요니
0: 어? 오 선생님
2: 아 요니
5: 야 이 오돌이 와서 요네라 하제
2: 뭐 요네
5: 당장 못 떨어지게
2: 누니가! 아, 여기 먹어야 하지 마. 우리 나는 출남이.
0: 예, 예.
2: 내가 씨요. 인사.
0: 언니, 안녕하십니까.
6: 쇼리.
2: 예.
6: 저 각시 바로 내 앞에 말하던 그 아름답고 현숙하다는 그 각시요.
2: 아, 그렇습니까?
6: 예. 연희. 예. 이 동무 바로 내 전번에 말하던 우리 쇼치 우리의 책임자요.
0: 이 도둑놈이.
2: 아이, 도둑놈이 아이라니, 자꾸.
0: 아, 그러니까. 그 우리 시험을 매일 들여다본다던 그 우리의 관리자부야인가?
3: 시어말?
2: 시어말? 좋아!
6: 혼자 사나매?
2: 아 시어말이나 아,
0: 사실 저 6층에 사는 박할머니 내 돌아가신 전 남편의 어머입니다.
2: 예?
0: 해마다 이때쯤이면 천식이 더지는 것 같아서 출근길에 급히 약방에 들러서 약 사서 대답하서 하다가 아, 차 세울 때만 가지 않아서 이 자리 이렇게 턱시가 나서 아, 정말 언니 미안합니다. 아 그럼 자수리부는 꼭 되겠습니다.
2: 아 이럽소 우리 차는 첸세요 첸세. 아.
6: 너니
2: 예.
6: 연일이 뭐참 대단하지.
2: 야
6: 아이 사별한 지 10년이 되는 남편이 엄마를 친 거지 이렇게 건담이 오다.
7: 인사 없습니다.
6: 야 아이 그리고 연일이 뭐 우리 쇼리도야 대단한 사람이요. 쇼리는 출근하기 전에 아침 일찍 먼저 박아미네 집 촥 올라가 한번 보고 그 다음 출근한단 말이야.
7: 야 정말 힘들고 저 아까 사실 말했잖아.
6: 야
7: 저번에 우리 조씨 사람들 다 못하가지고 돌아냈잖아.
6: 야.
7: 그 오늘이 어. 우리 저 바람언니로 동작의 바람언니로 전병감 사는 날이잖아. 근데 이번 나무 오래 들어갈 것 같아서 내 아침 쌀을 따뜻하게 댄서 방식 봐서 초태라다가 이렇게 내려놓은 중이다 내 기시는.
5: 아이 정신 있는가 정신 있는가.
7: 어째?
5: 병원에 가 전병감 사람 했는데 밥 가도 먹고 어떻게 검사를 할까.
0: 정말 저래.
7: 아니야 아, 형님이 밥 많이 먹으면 조명검사를 못한가?
6: 아, 밥 많이 먹으면 화합이라면 삐쳐나면 어떡해요?
7: 어? 해봐야 알지.
6: 야, 걔도 대단하. 어? 우리 각시도 대단한 사람이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박할머니 입원하기만 하면 그 생활용품들이 소용되지. 그래서 차를 몰고 일찍이 생활용품 살라. 어? 저리 기다리고. 이게 몽땅 박할머니 생활용품이란 말이야. 그 쌀 아침에 나간 게요.
3: 야, 정말 챙기 쓰러기 왜 그래?
2: 야, 말할 건 말해야지.
7: 아, 그러니까 이게 박할머니 입어나면 거기서 일상 생활용품이란 말입니까?
6: 그렇지.
2: 야,
7: 아줌마이. 나 아줌마의 성격이 더러운 줄 알았지. 이렇게 우스워한 줄은 정말 몰랐어.
3: 뭐야?
6: 에이, 사람은 그렇게 겉도 보고 평가나 마야 되지.
2: 맞습니다, 형님.
6: 우리 각시 성격은 정말 더럽소. 아, 근데 같이 살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완전히 마음이 어? 수위도 후, 어? 초두부야 초두부 야 야들야들하다 야 이게 정말 보 이렇게 마음 좋은 사람들 모여 사는 이 사회 정말 살맛 나는 사회라니까. 사실 뭐 도시 발전하고 고층건물이 아무리 높이 올라서도 다 소용없어. 이렇게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 모여 사는 이 동네가 이게 진정 아름다운 동네 아이고 뭐여.
1: 맞습니다 형님.
5: 야 다들 번에 뭐한가. 아, 빨리 할머니 모시고 내려 병원 갈 준비를 해야 되지.
6: 아, 빨리 할머니 내 병원 데려. 아 어쨌든
5: 저 두부이 빨리 같이 올라가서 할머니 모시고 내려오셔.
1: 아, 뭐 우리 둘이.
6: 아야 두부이 올라가 올라가.
8: 인생은 혹가는 기다림으로 무엇인가를 채워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왕청인에 살고 있는 고민정 씨는 아들이 광주로 간 지 5년이 되는데 얼마 전에 여자친구를 만나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그 벅찬 마음을 메시지로 전해왔습니다. 네, 그럼 고민정 씨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 넘치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둘의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조용하고 평안한 음악이 있는가 하면 강렬하고 격정이 넘치는 음악도 있듯이 하모니는 삶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조화로운 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동화시에 살고 있는 강진영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강진영 씨는 살다 보면 원망도 생기고 노여움도 생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마음을 비우고 희망을 꿈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족처럼 서로 도우면서 의지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에게 노래 사랑의 길을 요청해 왔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화창한 봄날이 들려오는 아름다운 선율의 하모니가 우리들의 마음을 저 언덕 넘어 꽃동산으로 싣고 갑니다. 봄날의 하모니는 마음의 하모니, 사랑의 하모니, 가족의 하모니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즐거움과 행복감을 주는 음악,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선율이 음악의 진정한 매력이고 참다운 가치가 아닐까요? 네, 그럼 여러분께서도 봄날의 하모니를 타고 즐거운 봄 여행을 다녀오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하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5.
1: 종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진심 어린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당신이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우울해진다면 집에 세 가지 무덤이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네, 이 세 가지 무덤 도대체 어떤 걸까요? 네, 첫 번째는 신발 무덤입니다. 현관에 5만 가지 신발이 다 나와서 뒹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옷 무덤. 집 여기저기에 옷 무더기들이 솟아있고 빨래도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상태이고요. 마지막은 침대 무덤입니다. 이불과 베개가 정리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요. 침대 위엔 잡동사니가 널브러져 있는 거죠. 대부분 이런 무덤들이 생기는 건 지금 이 순간 처리해야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는 게 습관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밀려오는 죄책감으로 인해 우울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미루는 게 습관이 돼버리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물론 스트레스도 쌓이게 됩니다. 해야 할 일들을 미루지 말고 충실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야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는 게 습관이 돼버리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든다고 하죠. 신발 무덤, 옷 무덤, 침대 무덤 이런 무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5분 투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회사든 집이든 떠나기 전에 딱 5분만 투자해서 자신이 머문 자리를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바꾸기 힘들다면 명상이든 운동이든 독서든 일단 5분만 투자해 조금씩 실천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주말에 여운이 아직 남아있을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로운 한 주도 좋은 습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알차게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성클럽은 김홍매 작가님의 글 쓸데없는 짓의 쓸데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 덴탈을 검색해 저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는데요. 네, 한 주의 시작을 더욱 달콤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준비한 작품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김홍매 작가님의 글입니다. 쓸데없는 짓에 쓸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볼까요?

그냥 우울하고 갑갑할 때가 있다. 그럴 때면 할 일은 많은데 그러한 감정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해진다. 며칠 전 알 수 없는 무기력함으로 마음이 무거웠다. 힘없이 베란다로 나갔는데 화분에서 새파란 것이 보였다. 며칠 전에 사서 옮긴 상추 종자에서 싹이 나온 것이었다. 눈이 부시도록 푸르른 여린 생명을 마주하는 순간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이 켜지듯 마음이 확 밝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오후 전날에 주문한 재봉틀을 받았다. 오랫동안 재봉을 안에서인지 실을 어떻게 꿰던지도 밑실을 어떻게 감던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동영상을 찾아보면서 대충 기본적인 것만 다시 익히고 박음질할 것을 찾았다. 재봉틀을 사기 전에는 수선하고 싶은 것이 그렇게 눈에 많이 들어오더니 정작 뭘 박음질하려니 천조박 하나 보이지 않았다. 겨우 얼마 전에 잘라둔 원피스를 생각해내고 여기저기 뒤져서 찾아냈다. 싹둑 잘라낸 허리단에 고무줄을 대고 박음질을 시작했다. 재봉틀이 드르륵 하고 소리를 내는 순간 갑자기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예전에 외국에서 석사 연구생 졸업 논문을 준비하면서 재봉틀을 만졌던 때가 떠올랐다. 아이는 9개월이 돼서부터 타가소에 다녔다. 그쯤 나는 졸업 논문을 써야 했다. 그러나 나는 속으로는 논문을 써야 되는데 졸업을 해야 하는데 하면서도 정작 제대로 된 주제도 잡지 못하고 있었다. 아이가 집에 없는 시간에 공부를 좀 하려고 해도 효율이 높지 않았다. 아무런 진척이 없이 시간만 허비하는 것 같아 초조함은 커져만 갔다.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마음이 바짝바짝.

설상가상으로 당시 메르스가 돌기 시작했는데 8살 미만의 아이들에게 특히 위험하다는 말에 더럭 겁이 났다. 나는 아이를 타가소에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두고 고민을 거듭했다. 그러던 차에 타가소에서 덜컥 휴업을 해버렸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했다. 남편이 출장 간 날이면 나는 아이와 단둘이서 긴 시간을 보내야 했다. 아침을 해서 먹이고 같이 놀다가 유모차에 태워 공원에 가기도 하고 동네를 한 바퀴 돌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는 공원에 가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고 무작정 버스만을 외쳤다. 결국 나는 유모차에 아이를 태운 채 길가에 서서 먼지를 일으키며 지나가는 차들을 반나절씩 구경해야 했다. 이러는 우리를 보고 동네 아저씨가 농담을 던졌다. 버스를 보겠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네. 비행기를 보겠다고 했으면 어쩔 뻔했어. 억지로 웃기는 했지만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저 길가에 서 있는 내가 바보 같다는 생각만 들었다. 점심때가 돌아오면 아이와 함께 밥을 먹고는 이부자리에 누워 노래를 불렀다. 예전에 배웠던 동요뿐 아니라 근간에 배운 동요까지 목청을 더듬어 불러줬다. 아이는 쨍쨍한 목소리로 동요를 따라 부르다가 어느 순간 스르르 잠들어 버렸다. 그러면 나는 아이의 옆에서 같이 잠들지 않으면 일어나서 밀린 집안일을 했다. 무료하고 지루한 일상으로 속을 바질바질 태우며 살아가던 어느 날 나는 무작정 집에 재봉틀을 사들이기로 했다. 그리고 매일 뭔가를 받기 시작했다. 재봉틀을 좀 익숙하게 다루게 되자 하루가 멀다 하게 인터넷 쇼핑몰에서 세일하는 원단이며 실이며 바늘이며를 사들였다. 얼마 안 지나 집안에 원단이 가득 쌓여갔다. 아이가 잠이 들면 나는 재봉틀을 드르륵 드르륵 돌렸다. 다행히 독립주택 반지하에 살고 있어서 소음이 크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기에 언제 돌려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일이 없었다. 나중에는 아이가 깨어있는 시간에도 재봉틀을 계속 돌렸다. 아이는 엄마가 바쁘다고 생각했는지 혼자서도 잘 놀았다. 열심히 재봉틀을 돌리는 내 옆에서 장난감을 밀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나는 점점 재봉에 빠져들었다. 밤에 아이가 잠든 뒤에도 일어나 밤중까지 재봉틀을 돌리기도 했다. 카텐, 내복, 치마부터 시작해서 어느 순간에는 단추 달린 내복, 지퍼 달린 상의와 후드티까지 별이 별 것을 다 만들어냈다. 왜서 만들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재봉틀을 돌리기만 했다. 물론 만들어낸 옷의 퀄리티는 형편없었다. 그래도 간혹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을 때면 웃음주머니가 흔들거렸다. 한 번은 아이 데리러 갔는데 갑자기 선생님들이 막 칭찬을 해주는 것이었다. 아이의 똑딱 단추가 달린 내복 상의를 보고 엄마 작품인 것을 대뜸 보완했던 것이었다. 엄마표 옷임을 알아챘다는 것은 결코 옷 질량이 그닥 높은 것은 아니라는 걸 말해줬다. 그렇더라도 어떠랴? 어쨌든 당신은 신이 나서 작업을 했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칭찬 소리에 힘든 줄을 몰랐다. 만든 옷들을 입고 찍은 사진들을 다시 찾아보면 그때 아이와 나는 정말 이상한 옷을 입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헐렁한 청바지에 위에는 누비 원단의 딸기 무늬가 새겨진 조끼를 입은 아이나 알록달록한 털 조끼를 입고 있는 나나 이상한 차림새인 것만은 확실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우리가 입는 것으로 모자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것저것 만들어 선물했다. 그리고 가죽 원단들을 다 모아 카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여기저기에 걸어놓기도 했다. 어느 날 이모가 말했다. 야, 애 아빠가 나보고 너 좀 말려달래. 원단 좀 그만 사라고. 또 어느 날은 우리 집에 놀러 왔던 오빠가 말했다. 야, 넌 도대체 왜 이런 걸 하는 거니? 하지만 나조차도 내가 왜 그렇게 뭘 만드는 것에 열중해 있는지, 글을 써야 하는 시간에 왜 재봉틀만 미친 듯이 돌리고 있는지를 잘 몰랐다. 시간이 지나 논문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논문에 몰두하게 되면서 나는 어느 순간 재봉틀의 흥미를 잃어갔다. 더 적절히 말해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젠 더 이상 이런 무용한 짓은 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하며 재봉틀을 아는 언니한테 선물했다. 거금을 주고 산 오버로크도 함께 말이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나는 슬슬 재봉틀이 다시 그리워났다. 바지 밑단을 수선해야 할 때, 베갯잇이 필요할 때, 갖고 있는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고쳐야 할 때 재봉틀이 없는 것이 못내 아쉬웠다. 재봉틀 하나만 있으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인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그때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쉬워하지 말자. 다시 재봉 같은 것에 빠지지 말자. 하지만 아쉬움은 점점 커져가 어느 순간부터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결국 나는 두 달이나 남아있는 생일을 핑계로 재봉틀을 구매하고 말았다. 재봉틀을 받아 안고 집으로 오면서 익숙한 설레임을 느꼈다. 그리고 원단을 박음질하는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희열을 느꼈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때 나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막막한 일상 속에서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어두움을 밀어내준 것은 재봉이었던 것이다. 주변에서 산후 우울증을 겪었다는 얘기를 심찮게 들을 때가 있다. 하지만 나는 논문으로 속이 바질바질 타들어가면서도 나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버틸 수 없을 만큼 힘든 적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코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어쩌면 재봉틀에 공로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장자가 무용지용이라고 했던가? 쓸모없음의 쓸모로 나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지 않았던 것 같다. 필요 이상의 원단을 사들여서 옷을 사입는 것보다 오히려 돈을 더 허비했을지라도 쉬지 않고 원단을 박아대서 안 그래도 부족한 휴식시간이 더 줄어들었을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살아있다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성취감을 가져다 주는 일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암울했던 시간이 끝난 뒤에 내가 더 오랫동안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다. 다시 발끝으로 가볍게 페달을 밟아본다. 재봉틀 바늘이 부드럽게 우아래로 움직인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 어쩌면 그것은 인생의 본질과 닮아있는지도 모르겠다. 재봉틀이 다시 내 삶의 활기를 불어넣어주길 바래본다.

김홍배 작가님의 글 쓸데없는 짓의 쓸데를 공유해 드렸는데요. 그래요, 무용지용 이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갑자기 우울하고 갑갑할 때. 그래요, 가끔은 쓸데없어

우리는 그런 행동일지라도 다시 지나고 보면 그래도 그 덕에 또 힘든 그런 순간들을 잘 버텨온 것 같다라는 이런 추억거리가 네 돌이켜보면 누구나 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오늘은 또 이렇게 김홍매님의 이런 추억 속으로 함께 떠나가 봤는데요. 그래요. 아이를 키우면서 9개월을 타가소에 보냈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9개월이면 정말 1년도 채 안 됐잖아요. 네, 그때 또 논문도 쓰고 하면서 이런 힘든 시절을 또 재봉이라는 이런 데 집중력을 조금 분산해서 네, 산후 우울증도 없이 그렇게 잘 버텨온 네, 김홍매님의 인생 이야기 함께 만나봤는데요.

무언가 목표를 갖고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했다면 그게 낭비일까요?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길을 발견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합니다. 무턱대고 가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갔는데도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낭비가 아니라 큰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아닌 것을 아닌 줄도 모르는 게 대부분입니다. 실패한 만큼 성공한 것입니다. 행복 연습 중에 한 단락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새로운 한 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행복한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번 한 주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은 오늘 여성클럽에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北京时间十点整。
1: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네,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혹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80 인생이란 책 중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잠들기 전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은 40대부터 시작된 일이다. 새벽 1시부터 2시까지가 책을 보거나 글을 쓰는 게 일상인데 2, 3시간 앉아 있으면 몸이 경직되는 것 같아 스트레칭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발전되어 잠들기 전에 2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됐고 나의 신경통을 고치는 결과를 낳았다. 무엇보다 잠옷을 입고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므로 헬스클럽에 갈 필요가 없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할 수 있다. 20분 정도 운동하려면 나에게 맞는 여러 가지 맨손 체조 방법을 체득해야 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수축과 이완, 양지와 음지, 그리고 상승과 하강, 썰물과 밀물 같은 상반된 작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움직임 속에 우주의 리듬이 들어있고 모든 생명의 활동이 작동됩니다. 네, 스트레칭은 경직되었던 몸의 세포를 순환시키는 간단한 건강법이겠죠. 네, 아무튼 피곤을 느낀다 싶을 때면 간단한 스트레칭도 좋겠죠. 하다못해 기지개라도 한번 하면 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바쁘더라도 몸과 마음을 잘 보살펴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행복한 문학 시간에서는 연변문학에 게재된 리다슬님의 중편 소설 창백한 푸른 점을 연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제43회 연변문학 문학상 소설상을 수상했습니다.

신선은 돼지배에 붙은 지방 덩어리를 살살 잡아뜯는다. 껍질이 찢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꽤 까다로운 작업이다. 손질해야 할 양이 많다. 2시간 남짓이 손질했건만 애벌도 채 끝나지 못했다. 허리에 통증이 인다. 진선은 고무장갑을 낀 채로 허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온신이 어려운 아버지를 2년 넘게 간호하느라 얻은 허리병이다.

순대를 만들기도 전에 해지겠다. 꼬물딱 대기는? 진선의 뒤통수로 80세 고령 로모의 못마땅한 듯한 푸념이 꽂혀왔다. 나 군드르지 마요. 쓰레기통에 확 뿌리고 싶은 거 억지로 참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 알았다 이거 사 입 다무마. 죽을 때 퇴승께 입도 벌리면 안 된다 이거지. 하긴 엄마 탓만도 아니다. 기어이 순대를 하겠다며 우기는 엄마 고집을 애초에 꺾지 않았던 것은 다름 아닌 진선이었으니까. 내일이면 상해에 사는 언니가 온다. 언니는 늘 입버릇처럼 말했었다. 엄마표 순대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순대라고. 큰딸 바보인 엄마는 언니의 말이라면 어록인양 받아들였다. 언니는 어릴 때부터 똑 부러진 아이였다. 공부도 1등을 도맡아 놓곤 했다. 생각도 남들보다 앞섰다. 진선이가 보기에도 언니는 별로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다. 인물도 엄마 아버지 이쁜 데만 쏙쏙 빼서 닮았다. 날카로운 아버지의 콧날이라든가 엄마의 맑은 피부라든가 덧니까지 닮아 더 매력적으로 보였다. 게다가 돈까지 많다. 엄마는 늘 그런 언니와 진선을 비교하곤 했다.

너네 언니 밥만 따라가도 얼마나 좋으냐. 너는 언제까지 시집에서 살래. 큰 집은 바라지도 않는다. 달팽이 집 만한 것이라도 너 이름으로 된 것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이거 사, 정신 차려라. 너 나이 렐 모레면 지천명이다. 언제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살 거냐. 아이고 속 터져. 저런 걸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다니. 칠푼이 팔푼이 팔불출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어온 소리다. 누군 뭐 제 집소인 줄 몰라서 그러는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상해의 집값을 따라잡지 못해서 집살 엄두를 못 낼 뿐이지. 엄마가 하도 잔소리를 늘어놓으니 이젠 그마저도 노래처럼 들렸다. 엄마의 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돈 많은 언니는 상해 중심 지역에 고급 아파트 세 채나 소유하고 있었다. 엄마 눈에는 그런 언니가 얼마나 대견스럽겠는가. 언니가 똑똑해서인지 아니면 돈이 많아서인지는 잘 모르겠다. 하여간 엄마를 포함한 온 집 식구들은 언니의 말이라면 얼든 그르든 군소리 없이 잘도 따랐다. 지호는 독자인 오빠까지도 누나 말이라고 하면 고분고분 잘 드는 편이었다. 그러니 막내인 진선이야 더 말해서 뭘 하겠는가.

2년 전이었다. 진서는 느닷없이 언니의 특별 지시를 받았다. 내용인즉 고향에 돌아가서 온신을 잘못하는 아버지를 돌보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언니가 갑자기 왜 그러는지 잘 납득이 가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부모님 곁에는 같은 도시에서 살고 있는 오빠가 있었기 때문이다. 오빠는 출근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 아버지를 돌보는데 별로 부담도 없었다. 그런 오빠를 두고 굳이 상해에서 살고 있는 자신을 허출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셋이서 1년씩 번갈아 가며 아버지를 돌보자는 제안에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언니의 말이 천만 지당했으니깐.

마침 그때 진서는 근 20년 가까이 다니던 일본 전자회사를 그만두고 쉬고 있을 때였다. 퇴직비에 돈을 좀 보태 자그마한 가게라도 하나 운영해볼 계획을 세우고 있던 참이었다. 언니는 진선에게 그 계획을 1년만 늦춰줄 것을 권장했다. 고3 3학년에 다니는 작은 조카 딸이 대학에 붙기만 하면 바로 교대해주겠노라고 약속하면서 말이다. 설사 언니의 지시가 못마땅하다고 할지라도 진선은 그 명령을 거역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진선이가 몇 년간 쭉 새들어 살고 있는 집이 사실은 언니네 집이었다. 주차장까지 딸린 아파트를 진선에게 시세의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내줬던 것이다. 물론 할빈에 계시는 부모님을 상해에 모셔와서 같이 살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긴 했었다. 헌데 아버지가 갑자기 입원하는 바람에 부모님의 상해로의 이주는 없던 일로 되고 말았다. 사실이야 어떻게 됐던 간에 진서는 언니 신세를 지고 있는 꼴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 어떻게 감히 언니 명령에 털을 달 수 있었겠는가.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처음 펼친 책의 향기, 글자 속에서 만난 새로운 세상, 함께 토론하며 나눴던 생각의 조각, 이 모든 순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빛으로 남을 겁니다. 독서는 단순히 글을 읽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혼자서는 만나지 못할 이야기와 인물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 책을 펼쳐보세요. 언젠가 오늘 배웠던 것, 느꼈던 감정이 세상과 마주할 때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책이라는 소중한 친구와 함께 더 넓은 세상을 탐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뱉은 담배 연기는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중장소에서 흡연을 금하시고 간접흡연에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0: 주간종합뉴스입니다.
1: 지난 5.1절 연휴 기간 우리 성의 주요 관광지들은 다채롭고 몰입감 있는 특색 문화 관광 행사를 펼쳐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인기가 급부상했고 눈부신 연휴 문화 관광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할빈 빙설대 세계 연날리기 축제에서는 거대한 룡과 문어 모양의 연들이 하늘에서 춤추듯 날아올라 도시에 낭만을 더해주었습니다. 룡탑에서는 중국 북동부 최초로 도시 고공 산책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도시 관광의 새로운 시각을 열었습니다. 극지공원에서는 두 개 신작 공연이 첫 선을 보였고 인어 동화쇼가 수중 발레와 어우러져 몰입감 넘치는 심해의 환상적인 세계를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성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할빈의 봉황산 등 관광지에서는 푸르름과 하얀색이 어우러져 한랭 장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관광객들은 한 번에 봄과 여름, 겨울과 눈이 공존하는 독특한 풍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봄철의 아름다운 풍경이 룡강 대지에 펼쳐진 가운데 전성 각지의 문화 관광도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목당강 경박호의 절벽 다이빙이 다시 화려하게 시작되며 수많은 인파가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대련지 풍경구는 자연 지질 수확 공간으로 변모하며 화산의 신비로운 풍경을 탐험하는 가족 단위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00년 역사 통상구인 수분하는 관광객들이 급증해 러시아식 레스토랑과 빵집 앞에는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연휴 관광의 인기가 달아오르게 된 배후에는 일련의 훈훈한 서비스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성은 2026년판 단체 관광 계약을 도입해 관광시장 질서를 더욱 규범화하고 관광객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관광지에서는 림시 료식업시설, 가족용 화장실, 반려동물 수화물 보관소 등 편의시설을 늘려 관광객들에 대한 편리하고 훈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빅데이터 추산과 중국여행연구원의 연구 분석에 따르면 5.1절 연휴 기간 전 성 루적 관광객 수는 연인원 1,800만 명 이상에 달했으며 관광객 총 지출은 약 139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한 렌트카를 이용한 여행 예약 건수는 전년 대비 3배 늘어났고 로선별 여행 예약 건수는 160% 증가했으며 실시간 차량 이용 예약 건수는 80% 증가했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중국 최북단에 위치한 흑룡강성에 남방 관광객들이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전성 각지는 각자 특기를 살려 관광객들에게 룡강 특색의 자연 풍경과 민속 풍정을 몰입식으로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5일간의 연휴 동안 무원시는 특색 개강 문화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허조족의 전통춤과 임악한 설창예술 등 프로그램이 차례로 펼쳐지며 우수리 강류역의 독특한 어렵 민속 풍정을 생생하게 재현했습니다. 길이가 100m에 달하는 생선구이 거리에서는 숯불이 빨갛게 타고 있는 가운데 갓 잡아올린 개강거가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졌습니다. 관광객들은 그 사이를 거닐며 동극 특색 음식 맛을 만끽했습니다. 올해 5.1절 연휴에는 세계 최대 화산 용암 분출로 형성된 경박호에서 개호 시즌이 성대하게 막을 열었습니다. 관광객들은 문화의 향연을 즐기는 동시에 경박호의 아름다운 경치를 마음껏 감상하고 또 당일 잡아올린 경박호의 싱싱한 생선도 구매해 아름다운 추억과 함께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우수리강 경박호에서 펼쳐진 흥성흥성한 문화 행사 외에 성내 다른 지역들에서도 다채로운 특색 문화 관광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북극 마카는 독특한 비수기 설경과 풍부한 문화 관광 체험에 힘입어 이번 연휴 많은 관광객들의 관광 목적지가 됐습니다. 5.1절 연휴가 시작되자 마카자가 운전 여행 열기가 꾸준히 달아올랐습니다. 자가 운전 여행 애호가들은 G331 국도를 따라 북상하면서 조국 국경선의 절경을 만끽했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우리 성의 소비시장은 활력으로 넘쳤습니다. 전성적으로 120여 차례에 달하는 소비 촉진 행사를 펼쳤고 1억 원 상당의 소비권을 발급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혜택을 돌렸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전 성의 상권은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하고 문예 공연을 펼쳤으며 트렌드 맞춤형 시장도 잇따라 개장해 쇼핑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몰입감을 선사했습니다. 상권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달아오른 가운데 성내 문화 관광 풍경구 또한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전성 각지 풍경구는 특색 자원을 바탕으로 봄날 관광과 놀이를 결합한 특색 코스를 선보여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료해에 따르면 수화시에서는 100만 원 상당의 료식 소비권을 배정해 인터넷 인기 미식으로 소비를 이끌었고 개서시에서는 500만 원 상당의 소비 촉진 자금을 투입해 상업무역 주체와 련동으로 할인 행사를 펼쳐 연휴 기간의 소비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방금 지난 5.1절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성 각 통상구의 여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통관 운영은 안전하고

0: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새벽 5시 무원 여객 터미널 통상구 련합 검사홀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중국 최동단 통상구인 무원의 2026년 명수기 여객 통상구가 정식으로 개통됐습니다. 한편 흑하수은 통상구 련합검사홀에서 이민관리경찰들은 중로 이중건호를 능숙하게 활용해 통관객들을 분류하고 효율적으로 검사함으로써 려행객들의 원활한 통관을 보장했습니다. 4월 중로 국경강이 류빙기에 접어들면서 흑하, 동강 등 수은 통상구에서 신속하게 호버크라프트 운송을 시작해 통상구 통로가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했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전 성국경 통상구의 출입국 인원은 약 5만 3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6% 증가했습니다. 5.1절 연휴를 맞아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중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함께 증가하며 양방향 관광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에 따르면 5.1절 연휴 중국의 출입경 인원은 연인원 약 1,127만 9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여행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국제선 항공권 예매량은 112만 장을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중국 내 관광지 역시 다원화 추세를 보였습니다. 올 5.1절 연휴 기간 흑룡강성, 귀주성, 호남성, 신강 위글자 치구, 산서성 등 신흥 관광지 방문객 모두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러시아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120.1% 증가하며 방문 규모와 증가률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웹사이트는 한국 블로거들이 카메라를 들고 중국 주요 도시로 몰려들어 상해, 심수 등 도시의 거리 곳곳을 누비며 생동감 넘치는 여행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을 찾은 한국인은 약 316만 명으로 2024년 대비 36.9% 증가해 한국의 모든 해외 여행지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1: 이 시간 주간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안영이 책 한 권을 강덕복 앞에 내민다.
1: 애야, 너 이건 뭐니? 백선이?
2: 이건 아버지가 수비고 사령원으로 계실 때 모든 연설집이에요.
1: 어? 이거 다 내가 연설한 거라고? 내가 이렇게 연설 잘했어?
2: 보시면 알죠.
0: 강덕복이 책을 펼쳐들고 읽다가 흐뭇한 표정으로 자식들을 돌본다.
1: 내가 이렇게 말 잘했나? 난 왜 전혀 기억이 안 나지? 전혀 인상이 없어.
2: 아버지가 사령원으로 계실 때 그런 건 생각할 필요가 없이 앵무새처럼 써준 대로 읽으면 됐어요. 아버지 생각이 아니니까 당연히 기억이 없죠.
1: 너 무슨 헛소리를 제쳐? 내 선물은? 내 선물은 어디있어?
2: 아 그래, 어디 선물은? 아. 기다려요, 여보.
3: 아, 가져올게.
0: 아비가 눈짓하자 왕향이 바로 일어나 선물을 가지러 간다.
2: 이제 모두 깜짝 놀랄걸?
4: 정말?
3: 아이고, 잘못됐어.
0: 이때 왕향이 손으로 이마를 탁 치며 들어선다.
3: 아까 그 선물을 차에다 뒀는데 방금 동료가 몰고 갔어.
5: 아버지 싸워요. 때리지 마.
0: 병원 병실. 안걸의 곁 침대에 누운 강덕복이 코를 드렁드렁 골며 단잠에 골아떨어진다. 안걸의 침대 곁을 지키고 있던 아비와 안영이 웃음을 터뜨린다. 안걸이 미소 지은 얼굴로 아비를 바라보며 말한다.
2: 피곤한가 봐.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가 쓰러진 후부터 이 방을 나간 적이 없었고 편히 쉰 적이 없었어요.
6: 깨나신 후에도 그랬어요. 한사코 여기서 쉬겠대요. 여기서 자야 편하대요. 어머니 정말 행복하세요.
7: 그래, 행복하다.
6: 그때 아버지한테 시집 올 때 이런 행복을 생각해봤어요?
7: 솔직히 생각 못했어.
6: 그런데 왜 아버지한테 시집 왔어요?
7: 그땐 속이 찜찜했어.

0: 어머니, 정말 지금도 달갑지 않아요?
1: 그런 거 없다. 그런데 억울하단 생각은 들어. 솔직히 내가 아니라 아버지가 억울하지. 내가 아니었으면 아버지 인품하고 능력으로 훨씬 더 높게 승진했겠지. 그런데 너희 아버진 한마디 원망도 안 했어. 그 말을 꺼낸 적도 없었다. 말을 안 할수록 난 자책감이 더 들었지.
2: 러부부가 무슨 자책감이에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평생 화목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 이렇게 많은 우수한 자식들을 낳았잖아요. 아버지가 고마워해야죠. 어머니 자책하지 마세요. 네? 언제부터 아버지 대변인이 됐어? 언니를 인정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3: 응? 대변인이라니.
2: 깨셨어요. 제가 아버지를 대표해 발언했는데 괜찮겠어요?
3: 되지. 왜 안 되겠어.
4: 잠깐 깼던 강덕복이 편한 마음으로 다시 자세를 바꿔 돌아눕는다. 안영이 안걸의 손을 잡아주며 감히 젖어 말한다.
0: 어머니, 자책할 거 없어요. 진짜요. 아버지가 됐을 길에서 이룬 거 많을지라도 생활에서는 많은 걸 얻으셨어요. 말하자면 운명한 생활, 분위기 있고 로맨틱한 생활 등등 많아요. 우리 고모 고모부처럼 정신적인 면에서 고모부는 어떻게 사셨고 아버지는 어떻게 생활을 누리셨는데요. 어머니,
2: 강한영 괜찮은데? 대학생이 다르다. 이론과 실제를 결합해서 수준도 높고 깊이도 있고.
0: 그럼
1: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편하다.
4: 병원 대기실. 아비와 안영이 마주앉아 아침밥을 먹으며 얘기를 나눈다.
0: 언니, 정말 아이를 안 가질 거야?
2: 안 가질래. 안 가지려고.
0: 왜?
2: 약간 내가 친자식만 거하는 계모가 될까봐.
0: 헛소리.
2: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너도 알잖아. 난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인걸. 화가 나거나 성질 낼 때면 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 애한테 화풀이할 게 분명해. 내가 낳은 자식이 없으면 화내도 괜찮지만 내 아이가 있으면 걔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냥 내가 계모라는 걸 떠올릴 거잖아. 쟤야만 고아하는 계모. 어찌됐든 이건 아이한테는 상처가 될 거야. 아이를 상처 속에서 크게 할 수는 없지.
0: 그렇지도 않아. 고모도 계모지만 고모는 정신의 애들과 잘 지내잖아.
2: 난 고모가 아니야. 난 고모처럼 러거를 마다않고 치욕을 참을 수 없어. 그렇게 하려면 내가 참고 견뎌야 돼. 안 돼. 그래서 계모가 될지언정 친엄만 안 될 거야.
0: 지금 이러는 거 억울하지 않아?
2: 안 억울해. 나 원래 애를 안 좋아해. 그래서 안 낳아도 괜찮아. 그렇게 보지 마. 내가 뭐 억울하게 사는 것처럼. 지금 아들이 나한테 아주 잘해. 진짜야. 정례로 날 계모로 여기지 않아.
4: 이때 간호사가 들어서자 안영과 아비가 일어나며 인사를 건넨다.
0: 수고하네요.
2: 해야 할 일이에요. 가족들이 수고 많아요. 환자는 우리 어머니예요. 간호사가 고생이죠. 회복이 빨라요. 이사 선생님이 곧 퇴원할 수 있대요.
0: 다 이무일꾼들이 잘 보살펴준 덕이죠.
2: 가족들이 간호를 잘하셨어요. 자녀들 효성이 지극해요. 우리 여기서도 다 칭찬해요.
0: 우리 아버지 칭찬은 안 해요?
2: 칭찬하죠. 우리 간호장이 심지어 노래까지 지었어요.
0: 무슨 노래요?
2: 무슨 노래요? 꽃은 크고 붉은 꽃을 달고 마른 천리 말을 타야 하고요. 시집은 이런 사람한테 가야죠. 마른 아...

0: 말을 잘 들어야죠.
1: 뭐 하고 있어? 엄마가 깨겠다.
2: 왜 떠들어요?
3: 안걸이 드디어 출혼을 하게 된다. 강덕복과 아비가 량캔에서 안걸이를 부축하며 병원문을 나선다.
4: 괜찮아요?
2: 괜찮아. 바깥 공기 참 좋다.
4: 산다는 게 좋죠?
1: 산다는 게 당연히 좋지. 그걸 우리가 모를까봐.
4: 아버지 왜 이렇게 유머감 없어요? 어떻게 평생 저런 사람이랑 살았어요?
2: 평생 잘 살았다. 난 만족한다.
1: 봐라.
4: 조심해요.
1: 본전도 못 건졌지. 자 조심아. 안에 앉어.
4: 네네네. 쌤통이에요. 난 두 분의 부부정을 이해 못하겠어요.
3: 왕혜양이 차를 세우고 대기하고 있다. 아비가 강덕복과 안걸이를 부축해 차에 앉힌다.
1: 덕화가 자기 이불을 안고 와서 우리 집에 한동안 있겠다고.
2: 그런데 이불은 왜 갖고 왔대요? 덮을 이불이 없을까 봐요?
4: 그럼 고물 그냥 있게 해요. 이제부터 세 분이 서로 의지하고 같이 살면 되잖아요.
2: 그 말은 네가 하는 게 좋겠다. 네가 하는 게 우리보다 나.
4: 네, 저만 믿으세요.
3: 뒷좌석에 앉아 얘기하던 강덕복이 회심이 미소를 지으며 곁에 앉은 안걸이 손을 꼭 잡는다. 저수석에 앉아 그들의 모습을 돌아보던 아비가 웃음을 지으며 운전을 하고 있는 왕혜양을 바라본다. 고개를 돌려 아비와 눈빛을 마주친 왕혜양도 잘생긴 얼굴만큼이나 멋진 미소로 말을 대신한다. 강덕복네 집. 덕화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밀가루 반죽을 밀고 있다. 밖에서 경적 소리가 울리자 덕화가 기다란 밀방망이를 손에 쥔 채 마당에 나온다.
4: 어머니 조심해요. 걸음하네요.
3: 아비가 안걸이를 부축해 마당에 들어선다. 마주서 있는 덕화를 바라보던 안걸이 웃음을 지닌다.
4: 왜 웃어?
2: 덕화 기억해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광경을?
5: 기억하고 말고. 얼케가 위구기를 안고 문 앞에서 맞이했지. 얼케는 웃고 있었지만 얼마나 무섭던지.
3: 덕화가 한 팔을 내밀자 안걸이 웃으며 그 팔에 손을 얹는다. 아비와 덕화 그리고 안걸이 나란히 앞에 걷고 강덕복과 왕혜양이 그 뒤를 따르며 집안으로 들어간다.
4: 두려울 게 뭐예요?
5: 넌 모른다. 네 엄마가 얼마나 사나웠는지.
1: 너도 보통 내긴 아니야.
5: 얼케 역성 만들 거야?
1: 내 마누라인데 내가 역성 들어줘야지.
5: 난 오빠 동생인데도.
1: 동생이 마누라보다 가까워. 뭘 모르네.
4: 거머 늘 이렇게 살아왔어요. 정말 불쌍하네.
5: 누가 아니래.
1: 너 이간질하는 거 말고 뭐 할 줄 아니.
3: 다들 집안에 들어서는데 풍성하고 화려한 꽃바구니가 탁자에 놓여있다. 강덕복이 덕화를 보며 묻는다.
1: 누가 보낸 꽃이니?
5: 아비씨 부모님이 안 싸던 퇴원 축하한다고.
1: 흥, 개발의 편자야.
4: 아버지 왜 이렇게 점점 철이 없어요?
1: 아들이 철이니? 내가 여든 생일쇠인데 그깟 목도리 하나 선물하다니. 내가 언제 목도리 친정이니? 선물해도 쓸데없지.
2: 마음에 들어요.
3: 식탁에 둘러앉은 강덕복과 안걸이 후루룩 후루룩 국수를 맛있게 먹는다.
2: 맛있어. 덕화 간 칼국수가 제일 맛있어요.
5: 맛있으면 날마다 해줄게.
3: 덕화가 그릇을 들고 앉으며 기분 좋게 말한다.
2: 이건 고모가 한 말이에요. 마음 변하면 안 돼요.
5: 안 변화. 절대 안 변화.
1: 입으로만 말하면 안 돼. 각서를 써야지.
5: 무슨 각서?
1: 둘이 앞으로 안 싸운다고.
2: 싸우는 게 아니라 다투지 않는다고요.
5: 난 못 써. 글자도 모르는데. 얼케 갔어.
2: 그래요. 내가 쓸게요.
1: 그럼 당신이 두 부를 써. 당신이 한 부. 덕화 가부, 당신 거 사인하고 덕화 거 손도장 찍고.
5: 뭐요? 내가 이 집에 팔려왔어? 각서에 손도장까지 찍고.
3: 세 사람이 웃음꽃을 피우고 있는데 아비와 왕혜양이 들어선다. 손에 선물 꾸러미를 든 나비가 감독복이 앞에 다가와 선물을 내민다.
6: 아버지.
5: 손에 든 게 뭐야?
6: 아버지 생신 선물이요.
7: 조심해요.
5: 왜 하필 식사할 때 선물이야? 식사도 못하게.
1: 무슨 선물이니? 보자.
6: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얌전히 계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선인가 들어봐요. 네?
3: 아비가 정성껏 준비한 음반을 들어놓는다. 너무나 익숙한 나팔 소리에 강덕복과 안걸 그리고 덕화가 저도 몰래 고개를 돌린다.
5: 나팔 소리? 나팔 소리네. 전에 섬에서 매일 듣던 건데 오랫동안 못 들었어.
1: 둘 다 떠들지 마. 무슨 나팔 소리인가 들어봐야지.
3: 귀를 감고 나팔 소리를 듣던 강덕복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한다.
1: 이건 기상 나팔 소리.
3: 어느새 안걸도 일어서 강덕복의 곁에 다가선다.
1: 이건 조린 나팔 소리요.

0: 계속할 수 없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강덕복과 안걸이 무수한 추억의 소용돌이에 감겨든다. 너무 다른 모습으로 만나 서로에게 물들여진 수십년. 세월의 풍랑을 든든한 산이 되어 막아주고 넓은 바다가 되어 품어준 강덕복의 사랑은 안걸의 인생 최고의 행복이었고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따뜻한 빛으로 수십 년의 삶에 스며든 안걸의 사랑은 강덕복의 영원한 삶의 훈장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먹고 태어나 그 사랑을 닮아가고 이어가는 한 세대 또 한 세대의 사랑 인생이 흐르는 세월 속에 곱게 새겨질 것이다.
1: 이건 식사나팔소리, 식사나팔소리.

드라마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 전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염견 조선호 라디오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예,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北京时间13点整。
1: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 调频103.5兆赫 黑龙江朝鲜语广播
2: 中파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빛이 아름답게 대지를 수놓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 많은 분들이 마음의 한껏 봄을 담고 가족 사랑, 친구 사랑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랑하고 화사한 봄날이 설렘을 불러일으키고 거기에 정다운 선율에 어울려 풍요로운 하모니를 이루면서 봄의 색채를 선율하고 있습니다. 가요들의 요청하마당에서는 즐거운 봄날의 하모니를 타고 음악 여행을 다녀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함께 구만구 렴정씨가 부른 노래 순진한 사랑을 감상합시다.

네, 사랑의 멜로디. 경쾌하고 기분 좋은 음악인데요. 밝고 흥겨운 색채들을 선율에 담아 화면으로 보여줌으로써 아름다운 시각적 즐거움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소영진에 살고 있는 최군철 씨는 아내와 함께 생활해온 몇십 년이 희망으로 가득한 설레는 시간이었다면서 아내의 이른돌 생일을 축하하고서 노래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그럼 최군철 씨가 앞으로도 아내와 오래오래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노래 사랑은 영원히를 보내드립니다.

0: 사람의 마음을 흥겹게 하고 엔돌핀이 흐르게 하는 데는 음악만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자신이 즐기는 노래를 눈을 감고 조용히 듣다 보면 영감이 생기고 기분도 업그레이드 되곤 합니다. 도나시에 살고 있는 백미연 씨는 아버지가 부지런히 노력하였기에 이젠 집도 자가용도 마련하게 됐다면서 그간 함께 고생해온 어머니와 가족에게 소품 주차 사건을 요청해봤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감상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떠, 떠, 어서 사사 돌고 좋다 떠.
2: 옳지.
1: 아, 빠르다 눈바로.
3: 당신은 또 초라는 가다지를 못 본가? 예?
1: 봤지.
3: 봤다는 게 사다 청한 다음에 홀라 이러는가? 어?
1: 청하는 거 보라며.
3: 네, 부딪히는 거 보라 했지. 부딪히는 거 보라 니가. 부딪히는 거 보라 니가. 내 사랑하는 시유. 아이, 와, 이거 무슨 차야? 이거 무슨 차? 야,
1: 여보, 다리 잃었어.
3: 아프다, 아프다.
1: 야, 이 사람들이 잘 쳐놔 그래.
3: 아이, 누구네 차가 이거 너? 누구네 차가 이거 너? 내려라, 누구네 차가. 차야. 내내 차야지, 내내 차가.
1: 살랑살랑 말어. 아파트에서 다 내려다 본다.
3: 내려다 보라는 게지, 어? 아시오. 아이,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어? 아침에 나갈 데까지 없던 차, 호스텔이 이렇게 남이 적합에다 세워놓는단 말이, 어? 와, 내 주마, 열털 먼저 차이, 영체에 들어간 사람이.
1: 여보.
3: 누구의 차가 이게,
1: 여보,
3: 어?
1: 여보. 살랑살랑 조용조용.
3: 내 지금 조용조용하게 생겼으니까 얘 예? 조용조용하게 생겼으니까 내 오늘 이거 좀 박수 살려버려.
1: 이거 참 여보
3: 야!
1: 아, 수동! 쟤 지금 이 가발로 이 차를 박살 내자고?
3: 응!
1: 아, 정신 있어. 이 가발 2만원짜리다 2만원짜리. 에? 이 차랑 올소 시사에 가면 만원 더요 만원 더요. 그리고 이 가족으로 새 차를 치면 이게 마사질까? 이 쇠대 마사질까?
3: 응? 내 차를 아까 봐서 오시니 뒤뒤요. 박살이 났지? 뒤뒤 박살 났어.
1: 아이, 우회 관리는 뭐 이런 것도 관리라고 뭐 하는가 말이야? 매년마다 우회비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어? 다시 내면 내년부터 우회비를 내는가 봐라. 죽어도 아이 낸다. 죽어도 아이 내.
3: 아이, 이 나그네는 무슨 정신 나간 사람처럼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며 있는가?
1: 아이,
3: 어?
1: 여기, 요 3층에
3: 어.
1: 우에 관리하는 시어린이 집이란 말이오. 내 소리를 들으라고 그래요, 이제.
3: 우에 관리 시어린이! 당장 내려오셔! 당장 내려오셔! 우에 관리!
1: 오지! 무슨 일입니까? 어, 형님, 아줌마! 무슨 일입니까?
3: 우에 관리! 예? 사람이 이렇게 시시하게 놀래긴가, 예? 시시하게 놀래긴가, 어?
4: 시시하게 놀래기요.
1: 아이, 너 왜 너 저 사람 잡아먹을 사람이 이랄까? 예? 좀 진지하죠, 진지,
3: 아이, 내 지금 진정하게 생겼은가, 예? 진정하게 생겼는가, 내 지금?
4: 내 지금 진짜, 아이, 우리 각시 지금 진지하게 생겼어, 생겼는가?
1: 야, 어제 형님까지 보시면 어쩌랄까? 아이, 두 분은 다 우리 이 쇼츠에서 예, 다 알만한 분들인데 두 분 이렇게 소리치면 우리 집 사람들이 놀랍다, 야.
4: 에이. 혼자 산지 10년 넘은 거 누구나 다 하는데 가서 있는 시작에. 어?
1: 아이 형님에, 야 좀 어제 남이 사생활까지 뚫쳐내면 이랄까? 예? 아이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3: 아이 우회 관리.
1: 예.
3: 이렇게 족보도 없는 차들이 남이 쇼츠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그것도 남이 초코에다 이렇게 번듯하게 차 세워놓는 게 이게 말 된가 예? 이것도 관계라니까 위에서는.
1: 그렇지,
3: 이거 관계라고 뭐 할까 위에서? 이게 와 보셔.
1: 자.
3: 내 차 어떻게 됐는가 보셔.
4: 어떻게 되는가 봐.
1: 와, 이제 박살 났구나.
3: 오늘 내일로 저 차주인 찾아서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하셔.
1: 맞지?
3: 아예 해결했다가는 보지?
1: 그렇지. 아, 아줌마, 아줌마. 나도 일을 해결하고 싶은데 아, 차주인 나타나지 않으면 내라고 오지 않을까? 야, 정말 답답하네, 안다.
4: 여보, 참수, 내 치라는 거 보. 시얼리.
1: 예.
4: 야, 내 원래 시얼리를 영 괜찮게 봤는데 오늘 보니 진짜 실망이다 실망.
1: 야, 아 형님과 내가 거기 이리 섭섭한 말을 합니까 정말?
4: 아이 쇼리.
1: 예.
4: 지금 우리 쇼츠에 이렇게 엄중한 차사가 발생했는데, 예? 이거 위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뭐 국자떡도 뭐 조세라,
1: 아? 에이구. 아, 이건 이제가 그.
4: 아 됐어.
1: 야, 좀 억울하대.
4: 셜리.
1: 예.
2: 근데 저번에 그 시올리하고 말하던 그 우리 단에 그 혼자 산다는 여자 있지?
1: 아, 예.
2: 그 한세 말.
1: 어떻게 내한테 좀 생각이 답가?
2: 야, 시올리 말할까 영 흥치사하긴 하던데.
1: 뭐랄까 그래.
2: 에이, 없던 일 하게.
1: 야, 형님. 정말 혼자 사는 보털만 밝게 설거놓고 언제 또 이런 말 할까 좀 말이야.
4: 시올리 생각해보.
1: 예.
4: 구각신이야.
2: 영 우수한 각시오. 어? 곱게도 생겼고. 근데 시올리 지금 이렇게 조그만 일도 제대로 처리 못하는 거 보면 구각신 시올리 마음이 있겠어.
1: 야, 형님. 오늘 내니까 내 지금 당장 찾아서 형님하고 형수님 앞에 떡 쉬어놓겠습니다.
2: 떡 쉬어놓겠다고?
1: 예.
4: 여보, 잡아서 우리 앞에 떡 쉬어놓는다.
3: 정말? 응. 정말인가?
1: 예, 정말입니다. 아이, 다 잡은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입니다. 예. 자.
3: 내 차로 오치나 이거.
1: 야,
3: 신기해 본전이다.
1: 형님, 나를 소개해 주겠다. 여자 정말 그렇게 곱게 생겼을까?
2: 곱게 생기나 뭐나 더 말도 마.
1: 그렇다고. 정말 저 형님이 아줌마보다 더 곱게 생겼을까?
2: 아, 저 말씀 게 무슨 곱게 생겼다고 그래. 그냥 여자답지 아름답지 현수까지.
3: 뭐이라고? 나 지금 말씀해라 쟤.
2: 아이.
1: 자주 자주 자주 자주 자주 자주 자주 자주 자주 자주 자주 자주 자주 자주 자주
4: 자주
3: 자주 자주 자주 자주
4: 자주 자주 자주 자주 자주 자주 자주
3: 자주
1: 자주 자주 자주 자주 자주 자주 자주 자주 자주 자주 자주 자주 자주 자주 자주 자주 자주 자주 자주 자주 자주 자주 자주 자주 자주
3: 자주 자주 자주 자주 자주 자주 자주 자주 자주 자주 자주 자주 자주 자주 자주 자주 자주 어?
2: 글쎄, 내 보기에는 데뷔 자준한테 당할 것 같은데.
3: 글쎄, 내 생각도 그런데.
4: 야, 잠시만. 아, 쇼리.
1: 예, 예, 형님.
4: 아, 이렇게 할까?

0: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요.
1: 이 자진은 혹시 딱 잡은 게 덩치도 이만 크고 키도 이만 크고 이런 사람일 수 있지?
2: 그럴 수 있지.
1: 그럼 그냥 시절에 혼자 위험할 수 있단 말이야.
2: 그럼
1: 우리 이제 먼데 아이 가고 요 적구대에 딱 숨겠으니까 만약 그렇게 딱 나타나면 나를 탁 아이 우리 가시 탁 부르.
2: 아줌마이
1: 우리 가시 드사라 세가지고 근심도 하지 마.
3: 얼씨 날 보시고.
1: 알았습니다. 네. 아줌마이 내 그거 자주 찾지 마. 네. 여기 가서 잘 가서 두 번 탁 두드리겠으니까 그때 나오죠.
2: 오지.
1: 자, 도미 피하시오.
2: 피하라고?
1: 여보 가죠. 저리 수고해라.
2: 여보 쳐.
1: 자,
3: 가죠.
1: 가. 잠깐.
2: 나를 소개해주겠던 여자 그렇게 꼽게 생겼다. 아니다. 근데 내가 여기 보내서 있어 뭐한? 자수이 왔다가는 다 달아나겠다. 야, 이거 어디 숨어 있겠니? 옳지. 보이는가?
3: 차를 이렇게 아무데나 막 세워갖고 어시러 봐서 빨리 쳐야 되지. 오, 누구 이렇게 짐 하이다 막 났니? 와, 잘 세 긁었구나. 기차다야. 저건 뭐지?

0: 그러니까 이 간에 물건 도둑질하다가 내가 오니까 인차 내 차 뒤에 숨었구나. 아, 난 달아나봐야 된다. 내 잡아야 된다. 잡시다. 이야! 이야!
1: 무지! 도둑이!
0: 야! 오지 마라 이 도둑놈아.
1: 무식이 내 도둑이? 야, 내 도둑이 아닌다네.
0: 야, 도둑놈이 짓을 도둑놈이라고 봤니?
1: 아, 내 정말 도둑이 아니다.
0: 너는 생긴 것부터 도둑놈이다.
1: 네? 아, 생기긴 해도 절대 도둑이 아니란데.
0: 어, 그 쟁기를 빨리 버리고. 어, 어. 아, 옳다. 자수해라.
1: 자수?
0: 어, 단바이 충관 강쥐총에 단바이 충과 강쥐중에 예!
1: 예? 어째 이 아줌마 좀 정신 좀 잘못됐지 어째? 아이 아줌마야, 아줌마 도대체 누구인가? 예?
0: 어째? 넌 오! 어째? 넌 누구인 거 말아 뭐? 어째 복수하자고?
1: 어째 복수? 야! 아! 아, 아. 아 그러니까 나 아줌마 혹시 이 자주인?
0: 아니 내 뭐 자주인 거 말하게.
1: 아, 아, 자주인 맞구나. 아이고 드디어 잡았다. 꼼짝마라. 어?
0: 와, 지금 제 쪽에서 나 꼼짝 말라세. 아, 됐다. 도둑이야. 도둑이야. 도둑이야.
1: 야, 아줌마. 소리를 치겠어도 못 깨 치소 막 야 속이 막 와다사리 기가리 막 번져지 막 야 기가리 번져지
0: 와 내 이렇게 소리 치니까 사람들이 뭐 해들까봐 무섭지
1: 뭐라
0: 이렇게 군중의 힘은 세다
1: 아아아 꼬리야 무슨 또 허망 소리라 아줌마 내 군중이다 내 군중
0: 와 도둑놈 주지 뻔뻔스럽기까지
1: 아줌마 우리 진정하고 차근차근 넘어갑시다 예? 자 잘 들으셔 예? 아줌마 지금 이 차를 여기다 딱 세워놨길래 아줌마 나쁜 쪽이고 나는 여기 꽁꽁 숨었길래 내 도둑이란 말이면 내 도둑이
0: 오, 이제서 승이 나는구나 제 도둑이라고
1: 야 어쨌든 내서는 내 도둑이라고 승이 나니 야 이리 빼라게 벗어지다 야 아줌마 됐습니다 내 도둑이라고 치기셔 내 갈게 해님에
0: 야! 니 요즘 해님에랑 아버지를 불러도 소용없다 이 도둑놈아
1: 뭐라 아 꼬리야 아 꼬리야 아, 불어나니 아, 아버지 해님에 아, 아버지 해님에 아줌마 아줌마 지금도 나 아직도 소음도 야, 아이, 내 오늘 무슨 거 잘못했길래, 아, 이런 자유가 말이 같아. 이럴 때부터 이래, 이게. 아, 머리야. 이래,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빨리 나오자!
0: 서서

0: 가서
1: 자지 붙잡기 붙잡았는데 이리 빼라게 됐습니다. 예?
2: 덕신이 말 그거 기다 이렇게 그지?
1: 아, 덕신은 여만한테 글쎄 내 부실 때문에 도둑이 됐으면 도둑이다.
0: 도둑이 되다. 그래 어디 있어?
1: 저기 어디?
0: 도둑이 한 사람과 안 했더만 우와 무리구나 나는
1: 저 바로 떠오르는 도둑이란
0: 저 여자
1: 예.
0: 네 오늘 내 데 잘 붙잡혀왔다 가만 놔둔가 봐라 내 손을 이봐셔
3: 어, 예. 예. 예.
0: 아니 여
2: 어째
0: 여보
2: 야?
0: 당신 해결하죠
4: 네? 네 어떻게 아이
0: 당신 해결하니까
2: 아줌마
3: 예
2: 아줌마 솔직하게 말해 자기 자리 여기다 세운 게 창과 관계 없었지 무슨 그게 아 제 차를 잘못 몰아가지고
0: 뭐이란가?
2: 아이 그러게라 아줌마 그 차를 여기다 안 세웠으면 자사고 아예 났을 수도 있지 뭐
3: 예 정말 내 미안합니다
2: 아니, 미안하게 안 보여 미안하게
3: 아, 내 정말 미안합니다
2: 아이고 내 미안합니다 예.
3: 아이 아이 아이 내
2: 요니
3: 오 선생님
2: 요니
3: 뭐야 오 선생님
2: 아 요니
0: 야 이 오돌이 와서 연애를 하세
2: 뭐 연애
0: 당장 못 떨어지게 누니까
2: 아 여기 먹어야지 마 우리 나는 출납이
3: 예
2: 내가 씨요 인사
3: 언니 안녕하십니까
2: 쇼리
1: 예
2: 저 각시 바로 내게 말하던 그 아름답고 현숙하다는 그 각시요.
1: 아, 그러신가?
2: 예. 련이, 예. 이 동무 바로 내 전번에 말하던 우리 쇼치 우의 책임자요.
3: 이 동무입니다.
1: 아이, 동무 아이라게 자꾸.
3: 아, 그러니까 그 우리 시험을 매일 들여다본다던 그 우의 관리자부야인가? 시험말?
2: 시험말?
1: 좋아.
2: 혼자 사나매. 아, 시험말이라. 아,
3: 사실 저 6층에 사는 박할머니, 내 돌아가신 전 남편 어머입니다.
1: 예?
3: 해마다 이때쯤이면 천식이 터지는 것 같아서 출근길에 급히 약방에 들러서 약 사서 대사받으러 하다가 아, 차 세울 때마까지 안 와서 이 자리 이렇게 턱시가 나서 아, 정말 언니 미안합니다. 아, 그리고 차 수리부는 꼭 되겠습니다.
2: 아, 이럽소. 우리 차는 천세요, 천세. 아. 너니.
1: 예.
2: 연일이 뭐. 참 대단하지.
1: 야,
2: 아이 삽이란 지 10년이 되는 남편이 어마를 친 거지 이렇게 건담이 오라.
1: 인사 없습니다.
2: 야, 아이 그리고 련이 보, 우리 쇼리도야 대단한 사람이오. 쇼리는 출근하기 전에 아침 일찍 먼저 박아미네 집 촥 올라가 한번 보고 그다음 출근한단 말이야.
1: 야, 정말 힘들고. 자, 아까 사실 말했잖아.
2: 야,
1: 저 전번에 우리 쇼리 사람들 다 못 나가서 돌아냈잖아.
2: 야,
1: 그 오늘이 우리 저 박할머니로 동작의 박할머니로 전병감 사는 날이잖아. 근데 이번 나무 오래 들어갈 것 같아서 내 아침 쌀을 떼딱 따뜻하게 댄서 방식 봐서 초퇴를 하다가 이렇게 내려놓은 중입니다 내 기술은
0: 아이 정신 있는가 정신 있는가
1: 어째?
0: 병원에 가 조명 검사를 했는데 밥 가도 먹고 어떻게 검사를 할까
3: 정말 저래
1: 아니야 아, 형님이 밥 많이 먹으면 조명 검사를 못한가?
2: 아, 밥 많이 먹고 화음이라면 삐쳐나면 어떡해요
1: 어? 해봐야 알지
2: 야 걔도 대단하 어? 우리 각시도 대단한 사람이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박할머니 입원하기 마모 그 생활용품들이 소용되지 그래서 차를 몰고 일찍이 생활용품 살라 어? 저리 기다리고 이게 몽땅 박할머니 생활용품이란 말이야 그 쌀 아침에 나간 게요
0: 야 정말 저 입이 쓰는 게 왜 그래
2: 이야 말할 건 말해야지
1: 아, 그러니까 이게 박할머니 입원하면 거기서 쓸 일상 생활용품이란 말입니까
2: 그렇지
1: 이야 아스마이 나 아줌마의 성격이 더러운 줄 알았지 이렇게 우수한 줄은 정말 몰랐어
0: 뭐야
2: 에이 사람은 그렇게 겉도 보고 평가를 해야 되지
1: 맞습니다 형님
2: 우리 각시 성격은 정말 더럽소 근데 같이 살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완전히 마음이 어? 수위도 후, 어? 초두부야 초두부 야들야들하다 이야 이게 정말 보 이렇게 마음 좋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사회 정말 살맛 나는 사회라니까 어? 사실 뭐 도시 발전하고 고층건물이 아무리 높이 올라서도 다 소용없어 이렇게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동네가 이게 진정 아름다운 동네 아이고 뭐예요
1: 맞습니다 형님
0: 야 다들 보내 뭐한가 아, 빨리 할머니 모시고 내려 병원 갈 준비를 해야 되지
1: 아, 빨리
2: 야 할머니 내 병원 데려 아 어째 또
0: 저 두부이 빨리 같이 올라가서 할머니 모시고 내려오셔 예?
1: 뭐 우리 둘이
2: 아야 두부이 올라가
5: 인생은 혹가는 기다림으로 무엇인가를 채워가는 것이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왕청현에 살고 있는 고민정 씨는 아들이 광주로 간 지 5년이 되는데 얼마 전에 여자친구를 만나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그 벅찬 마음을 메시지로 전해왔습니다. 네, 그럼 고민정 씨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 넘치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둘의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조용하고 평안한 음악이 있는가 하면 강렬하고 격정이 넘치는 음악도 있듯이 하모니는 삶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조화로운 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동화시에 살고 있는 강진영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강진영 씨는 살다 보면 원망도 생기고 노여움도 생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마음을 비우고 희망을 꿈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족처럼 서로 도우면서 의지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에게 노래 사랑의 길을 요청해 왔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화창한 봄날에 들려오는 아름다운 선율의 하모니가 우리들의 마음을 저 언덕 넘어 꽃동산으로 싣고 갑니다. 봄날의 하모니는 마음의 하모니, 사랑의 하모니, 가족의 하모니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즐거움과 행복감을 주는 음악,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선율이 음악의 진정한 매력이고 참다운 가치가 아닐까요? 네, 그럼 여러분께서도 봄날의 하모니를 타고 즐거운 봄 여행을 다녀오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하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我是主持人金仁成，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덴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 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술을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 라는 속담은 시각적인 경험이 말로 전달되는 정보보다 더 효과적이고 강렬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의 유래와 그 속에 담긴 교훈을 살펴보기 위해 그 기원을 상상하여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은혜라는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몸이 약하고 다른 이들과 어울리기 어려운 성격 탓에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며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어려워했지만 깊은 사유를 좋아하며 자신의 생각을 글로 풀어내는 데 능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노인이 도착했습니다. 그 노인은 세상을 돌아다니며 많은 지혜를 전해주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노인은 아주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 노인이 전하는 이야기들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을 많이 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가 전한 내용은 대부분 이미 자신이 책에서 읽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노인은 단지 이야기만 하고 있을 뿐 실제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종종 노인의 말을 귀찮게 여겼고 그가 마을에 와도 일부러 그가 이야기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모여라. 오늘은 내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지혜를 하나 알려줄 것이다. 그런데 이 지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직접 봐야 한다. 사람들은 궁금해하며 노인의 말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도 그중 하나였지만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그녀는 그 자리에 갔습니다. 노인은 마을의 넓은 광장에서 큰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그늘이 드리운 이곳에서 사람들은 쉬며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나 그늘만을 보고 그늘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는 그 나무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노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무를 벗어나 그 뿌리를 보라. 그 뿌리가 어떻게 땅속 깊이 뻗어가는지를 봐라. 그 나무의 생명이 어떻게 이곳에서 자라는지를 보고 나무의 진짜 이야기를 알게 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한 명씩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 그 뿌리와 주변의 흙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중 일부는 뿌리의 깊이를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커다란 가지를 뻗어가며 하늘을 향해 자라가는지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는 그 순간 자신의 생각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말로 듣는 것에만 집중하고 실제로 보는 것을 소홀히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말로만 듣는 것보다는 직접 보고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처음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녀는 그 후부터 세상의 많은 것들을 귀로 듣는 것에만 의존하지 않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느끼려 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라는 속담은 단순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깊은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속담이 담고 있는 교훈은 두 가지 주요 메시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은 듣거나 읽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경험을 통해 얻는 지식은 훨씬 더 깊고 강렬하며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듣는 것은 종종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지식에 불과하지만 보는 것은 그 지식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떠한 수학 공식을 배운다고 해도 그것을 실제로 적용해보지 않으면
그 공식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책에서 배우는 이론도 경험을 통해 실체화되고 그 의미가 확장됩니다. 100번 듣는 것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한 번 보는 것은 그 정보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이론이나 설명이 있더라도 그것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실패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말의 진정성을 이해하려면 면석은 자신이 직접 실패를 경험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얻은 경험은 말로 들은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교훈을 남깁니다. 보는 것은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며 각자 다른 경험을 통해 삶을 배우고 성장하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세상과 상호작용할 때 단순히 듣기만 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속담은 우리에게 듣기와 보기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며 그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말로 듣고 배우는 것보다는 실제로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배우는 것이 더 큰 가치를 지닌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진리나 지혜를 추구할 때 우리가 단순히 타인의 말을 듣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깊이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발로 걸으며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항상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속담은 단순한 조언을 넘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몸은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소리나 문장이 아니라 감각과 기분, 반복되는 변화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를 놓치기 쉽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몸이 보내주는 건강 신호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몸의 신호를 이해한다는 것은 특별한 능력을 기르는 일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감각을 다시 신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참는 법과 버티는 법을 먼저 배워왔고 그 과정에서 몸이 보내는 미묘한 신호를 무시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피곤함을 느껴도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넘기고 불편함이 있어도 이 정도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하루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작은 신호를 통해 이미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몸의 신호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멈춤입니다. 잠시라도 현재의 상태를 알아차리기 위해 호흡에 집중하고 몸의 무게가 어디에 실려 있는지를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몸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몸이 긴장되어 있을 때는 호흡이 얕아지고 마음이 지쳐 있을 때는 어깨나 목 주변이 굳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몸이 지금의 상황을 견디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없애려 하거나 억누르려 하기보다 왜 그런 반응이 나타났는지를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몸은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문제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몸의 신호는 즉각적인 통증이나 뚜렷한 증상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기운이 떨어지거나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이전에는 괜찮았던 환경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 역시 몸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를 마음의 문제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많지만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작동하지 않습니다. 몸이 지쳐 있으면 마음도 함께 흔들리고 마음이 불안하면 몸 역시 긴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신호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나 자신 전체를 이해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몸의 언어는 매우 개인적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금방 회복하고 누군가는 오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기준이나 일반적인 설명만으로 자신의 몸 상태를 판단하려 하면 오히려 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익숙한 상태가 무엇인지, 평소의 리듬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의 몸 감각과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를 반복해서 관찰하다 보면 몸이 보내는 초기 신호를 점점 더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은 서두른다고 빨라지지 않으며 스스로를 평가하거나 다그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몸을 이해하는 일은 결국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몸을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나와 함께 살아온 시간과 경험을 담고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몸의 신호를 다르게 듣게 됩니다. 몸이 쉬고 싶다고 말할 때 그 말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불편함이 느껴질 때 이유를 알아보려는 자세를 갖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이렇게 몸과의 신뢰가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몸의 신호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 신호를 삶의 방향을 조율하는 중요한 안내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 몸의 신호를 이해하는 여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몸의 신호를 이해하는 단계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해석하려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몸이 불편해지면 곧바로 그 상태를 없애야 할 문제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몸의 신호는 단순히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삶의 방식과 환경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소화가 불편하거나 잠들기 어려운 상태가 이어진다면 그것은 몸이 무언가를 감당하기 벅차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빠른 해결책보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몸은 원인을 정확히 지적하지는 않지만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몸의 신호를 해석할 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정답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증상은 무엇이고 이 느낌은 왜 생겼는지를 정확히 규정하려 하면 오히려 몸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몸은 교과서처럼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반복되는 패턴과 감정의 변화, 특정 상황에서의 반응을 통해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몸의 신호를 이해하는 과정은 분석이라기보다 관찰에 가깝습니다.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보다 있는 그대로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편함이 느껴질 때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지금의 상태를 설명하려 애쓰지 않는 태도가 몸과의 소통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또한 몸의 신호는 현재의 상태뿐 아니라 과거의 경험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온 긴장이나 억눌린 감정은 특정 부위의 불편함이나 습관적인 통증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몸은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극에도 유독 강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몸이 쌓아온 경험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몸의 반응을 더 이상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동안 애써 견뎌온 시간을 알아차리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몸의 신호를 존중한다는 것은 모든 불편함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황상 쉬지 못하거나 무리를 피할 수 없는 순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선택을 할 때조차 자신의 몸 상태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것과 알고도 선택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입니다. 후자의 경우 우리는 스스로를 더 신뢰하게 되고 이후의 회복을 위한 시간도 의식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몸은 완벽한 보호를 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해받기를 바라는 존재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몸의 신호는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처음에는 막연한 불편함으로 느껴졌던 감각이 점차 어떤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긴장인지, 일상의 리듬이 흐트러진 결과인지, 혹은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었는지를 몸은 조용히 알려줍니다. 이 신호를 해석하는 데 능숙해질수록 우리는 삶의 방향을 조금씩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 지점을 알고 내게 필요한 속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의 신호를 이해하는 두 번째 단계이며 자신을 더 깊이 아는 길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래 이어집니다.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몸의 신호를 이해하는 마지막 단계는 그 신호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알아차리고 해석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삶 속에서 실제로 반영하려 할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바꾸려는 결심이 아니라 작은 조율을 허락하는 태도입니다. 몸이 쉬고 싶다는 신호를 보낼 때 반드시 모든 일을 멈출 수는 없지만 그날의 속도를 조금 늦추거나 스스로에게 더 부드러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몸의 신호에 응답한다는 것은 극적인 결단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나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몸의 신호를 따르다 보면 삶이 흐트러질까 걱정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몸의 상태를 무시한 채 계속 밀어붙일 때 오히려 집중력과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의 기복이 커지며 관계에서도 여유를 잃기 쉽습니다. 반면 몸의 신호를 기준 삼아 선택을 조정하기 시작하면 불필요한 소모가 줄어들고 에너지를 써야 할 곳에 더 잘 쓸 수 있게 됩니다. 몸은 우리를 멈추게 하려는 존재가 아니라 더 오래 그리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몸의 신호에 응답하는 태도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무시해온 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낯설고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쉬어도 되는지, 이 정도 불편함은 참아야 하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 역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다시 몸의 감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숨이

편안한지, 긴장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이 선택이 나를 더 지치게 하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드는지를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은 판단을 요구하지 않고 단지 알아차림을 원합니다. 또한 몸의 신호에 응답하는 과정은 자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외부의 기준과 기대에 맞추느라 스스로의 감각을 뒤로 미뤄왔던 분일수록 몸의 신호를 존중하는 경험은 자신에 대한 믿음을 다시 쌓는 계기가 됩니다. 나는 내 상태를 느낄 수 있고 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은 삶 전반에 안정감을 가져옵니다. 이 안정감은 단순히 몸이 편안해지는 것을 넘어 감정과 생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몸과 마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불필요한 갈등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결국 내 몸의 신호를 이해한다는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을 통제하거나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나의 삶을 함께 겪어온 존재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훨씬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완벽한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달라고 조금 더 귀 기울여 달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요청에 응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 무리하지 않고 더 늦어지지 않으며 내게 맞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내 몸의 신호를 이해하는 여정의 끝이자 동시에 앞으로의 삶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래 이어집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네, 5일은 휴가 금방 끝난 것 같은데 달력을 보니 벌써 5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네요.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가 정말 언제나 우리를 감탄하게 합니다. 언제 이 나이가 됐나, 아이는 또 어느새 이렇게 컸나 하며 감탄하게 되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장 젊은 오늘에 네, 매일매일 더욱 의미 있게 행복하게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또 월요일이 찾아왔네요. 오늘 프로에서는 또 어떤 내용을 준비했는지 궁금하시죠? 네, 이제 한 달치 안 되면 또 대학 입시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대학 입시 시험 준비 지침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5세대 이동통신에 A가 더해지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프로 시작하죠.

전국 대학 입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동시에 건강, 식습관, 심리 등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네, 아래 시험 준비 지침을 잘 명심하여 수험생들이 좋은 상태로 대학 입시를 맞이하기 바랍니다.

네, 식습관은 교칙적이어야 합니다. 수험생의 평소 식습관과 규칙을 바꾸지 말고 낯선 식재료나 자주 먹지 않는 음식을 피하여 위장 기능 장애를 피해야 합니다. 학부모는 수험생에게 평소 자주 섭취하면서도 소화 흡수가 쉬운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험 전에 보충제나 건강보조제를 추가로 먹을 필요가 없으며 일상적인 균형 잡힌 영양을 유지하면 됩니다. 적당한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책, 체조, 조깅 등이 기분 안정과 이완에 도움이 됩니다. 격렬한 운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력 소모가 많고 피로감이 발생하기 쉬운 농구, 배드민턴 등 구기 운동을 너무 오래 하지 말고 수영이나 등산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또한 예상치 못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과학적인 공부 시간과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대학 입시에서 중요한 것은 평소의 노력입니다. 지금은 그 노력을 다지는 단계일 뿐입니다. 네, 수험생들은 밤을 새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평소 시험을 앞둔 시간대에 기상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네, 생물 시계를 평소 시험 때와 동일한 상태로 조정해야 합니다. 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휴대폰, 컴퓨터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네, 인지관념을 조절하고 평정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네, 비록 대학 입시가 중요하지만 네,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며 한 분의 시험 성적이 미래의 발전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네, 자신의 현재 상황, 즉 자신의 장점과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모든 과목에서 완벽함을 지나치게 추구하지 않으며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편안하고 화목한 가정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네, 부모의 감정은 감염, 암시 등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네, 수험생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너무 높은 목표를 주지 말고 모의고사 성적을 지나치게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평소와 같은 가정 분위기를 유지해야 하며 아이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 말고 배려심도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네, 감정 교류를 많이 하고 아이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명확히 하며 이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네, 비상약상자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네, 수험생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아 다양한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며 초여름에는 또 기온이 상승하여 감기, 두통, 설사, 열사병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 부모는 아이의 상황에 따라 일반적인 병증에 맞춰 작은 약상자를 준비하여 아이의 대학 입시 기간 몸이 불편한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동한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힘들 수 있게 되는데 수험생들도 학부모들도 모두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시고 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최근 적지 않은 사용자들이 자신의 휴대폰 오른쪽 상단에 있는 표시가 5세대 이동통신에서 5세대 이동통신 A로 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 이 A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네, 5세대 이동통신 A란 5세대 이동통신 어드밴스트, 네, 선진의 고급의 의미로서 5.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라고도 불리는 전통적인 5세대 이동통신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네, 전문가의 소개에 따르면 모바일 통신 기술의 일반적으로 세대 간 수명 주기는 10년입니다. 세대와 세대 간의 기술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10년의 중간 시점에서는 2.5세대 이동통신, 3.5세대 이동통신, 4.5세대 이동통신과 같은 기술 전환의 분수령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럼 5세대 이동통신 A는 어떻게 다를까요? 네, 이는 용량, 속도, 지연, 위치 설정 등 면에서 큰 폭의 향상을 실현했습니다. 더 빠른 속도, 5세대 이동통신에 비해 5세대 이동통신 A가 가장 직관적인 경험은 네, 빠름인데 네, 데이터 다운로드 최고 속도가 5세대 이동통신 초기에 기가바이트에서 만 바이트로 증가했고 업로드 피크 속도도 100바이트에서 기가바이트로 증가했습니다.

입니다. 예전에 다운로드를 완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몇 기가바이트의 동영상을 이제는 몇 초 만에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더 낮은 지연, 미리초 단위의 낮은 지연은 데이터 전송의 지연 시간을 크게 줄여줍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과 영상회의와 같은 실시간 통신 및 낮은 지연 상황의 요구에 부합되어 끊기는 고민과 작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정밀 미리초 단위의 지연은 원격 수술과 공업 자동화를 더욱 믿음직해지게 할 수 있게 합니다. 네, 더 큰 접속 규모, 더 많은 장비가 동시에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분비는 쇼핑몰이든 설비가 밀집된 스마트홈이든 5세대 이동통신A는 안정적인 접속을 요지하여 3일 인터넷과 스마트 도시 건설에 강력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네, 그럼 개인은 어떻게 해야 5세대 이동통신A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통신사 일꾼의 소개에 따르면 5세대 이동통신A 네트워크는 현지 기지국과 휴대폰 단말기의 지원이 필요한 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주요 모델들은 모두 5세대 이동통신A 네트워크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다 빠른 인터넷을 즐기는 동시에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로에 한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통신사는 이미 31개 성자치구 직할시에 5세대 이동통신A 테스트 네트워크를 배치했는데 약 5천만 명의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업정보화부는 5세대 이동통신A, 6세대 이동통신 등 관건적 기술 돌파를 강화할 것이라고 명확히 했으며 올해 공업정보화 표준사업 요점에서도 신용정보기초시설 표준체계 구축을 다그치고 5세대 이동통신A 등 표준 연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제기했습니다.

힐링 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덴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사천성 성도 룡천역구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고진 낙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의 유명한 고진 시리즈 중 39번째는 서부의 첫 객가인 동네로 불리는 낙대입니다. 네, 낙대 고지는 고급차와 좋은 책처럼 네, 많은 시간을 가지고 오랫동안 음미할 수 있는 옛 동네입니다.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옛거리와 다양한 문화가 어울려 깊은 내적 함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객가인이란 천여 년 전에 중국 중부의 황하 열대로부터 남하해 남부에 주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오랫동안 외부와 동떨어진 생활을 하면서 자신만의 풍속과 언어를 요지해 오늘날의 중국의 한 소수 민족으로 인정됩니다. 18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보유한 낙대의 한 호수 바닥에 운물이 하나 있는데, 호수와 연결되어 동해의 잉어가 오갔고 그 잉어를 먹으면 장수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동네는 원래 이름이 견자장이라 불렸는데, 한 관리가 잉어를 잡고져 운물에 내려갔다가 구조되고 대신 몸에 지녔던 옥띠가 우물에 떨어진 뒤로 이름을 낙대라 바꾸었다는 야사가 있습니다. 낙대에서는 거리 하나의 골목 일곱 갈래가 대표적인데, 고풍스러운 이런 거리와 골목에 마찬가지로 고풍스러운 고건물들이 기능별로 민가와 저택, 사랑과 회관으로 나뉘어 질서 있게 위치해 있습니다. 낙대의 가옥은 선조 가옥과 일반 가옥 두 부류로 나뉩니다. 대부제는 무씨 가문의 조상 가옥으로 낙대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잘 보존된 객가인의 가옥입니다. 기존의 사당 건물과 가든은 훼손되었지만 문과 홀, 담, 주요 건물 세채와 양쪽에 달린 부석 건물 두채를 망라해 메인 건물은 그래도 완전하게 보존되어 오늘에 이릅니다. 이 건물의 앞과 뒤쪽에는 뜰이 달린 두 별채가 있고, 양쪽에 부석 건물과 복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건물에 생동한 모양의 조각물이 화려해 민가의 보물로 인정됩니다. 중앙의 건물이 양쪽과 앞뒤의 건물보다 높아 전귀 비천을 보여주고 사면의 별채로 안채를 보호하는 기능도 가집니다. 이 건물에는 또한 양조방도 남아있어 고대 양조 기술을 연구하는 좋은 장소입니다. 조상 가옥에 비해 낙대 일반 가옥은 소박하면서도 우아함을 잃지 않습니다. 4번씩 건물의 문에 들어서면 뜰이 있고 그 뒤에 안채가 위치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문 앞에는 대부분 못을 조성하고 못의 주변에는 채소나 대나무를 심습니다. 때문에 객가인의 집에 들어서면 번잡한 도시와 전혀 다른 시골에 이른 듯 마음이 안원해집니다. 낙대 객가인의 특징은 이곳에 다양한 객가 문화를 모은 마당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광동과 호북, 강서, 사천 등지의 객가인들이 이곳에서 각자의 전통과 언어, 습관을 유지하면서 화목하게 살아갑니다. 이곳에는 또한 지역별 객가인의 특징을 다분히 실은 객가인의 회관이 집중되어 명실공히 객가인의 동네, 회관의 고장으로 불리고, 그로 인해 이곳에서는 중국의 거의 모든 객가인의 생활과 풍속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객가인의 회관 중 규모가 가장 큰 회관은 광동회관입니다. 일명 남화궁이라고도 하는 이 회관은 낙대 랜드마크이기도 합니다. 무대와 앙루, 이루, 그리고 세체 메인 건물로 구성된 광동회관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는 4분식 건물입니다. 이 회관에는 돌에 실을 새겨 객가인의 선조가 타양에서 창업을 한 어려움을 보여주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회관은 중국에서 가장 잘 보존되고 가장 웅장한 회관으로 손꼽힙니다. 호광회관은 물을 다스린 대우를 모셨다고 해서 일명 우왕궁으로도 불리웁니다. 웅장한 문을 들어서면 바로 무대가 맞이하고 양쪽에 별채가 위치했으며 무대 뒤에 뜰을 사이 두고 대궐이 솟아 있습니다. 전하는 데 의하면 이 뜰에는 하수도가 없지만 큰 비가 내려 낙대 거리에 물이 빠지지 않지만 이 뜰에 내린 빗물은 어디론가 사라져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구도 물이 잘 빠지는 비밀을 찾지 못해 물의 신 우왕이 보호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거리를 사이두고 호광회관과 마주한 강서회관은 복수 4번 구도로 뜰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년대와 담, 폐방, 건물 세체와 무대로 무어진 강서회관은 웅장하지는 않지만 아기자기하게 따뜻함을 안겨줍니다. 1928년에 조성된 객가공원은 건물 내체와 정자 3개, 사당 하나, 못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꽃나무가 가득한 공원은 더없이 아늑하고 원래는 공원 안에 여성 손님만 받는 다실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모든 손님을 받는 일반 다실로 바꾸었습니다. 중국에서 유일한 객가인의 박물관인 사천 객가 박물관도 2003년에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이 박물관에서는 출토된 동기와 도자기, 철기, 석각 등 문화재를 통해 사천의 객가인들이 사천에 이르러 안착하게 된 과정을 보여주고 객가인의 근면 정신을 잘 나타냅니다. 낙대 객가인의 전통 명절로는 화룡절입니다. 전하는 데 의하면 강서에서 이곳에 온 요씨 객가인이 만든 특이한 룡을 사용해 오늘에 이르는데 이 명절 때는 룡춤 외에도 조상 차례와 룡을 맞이하고 룡을 환송하는 등 다양한 행사가 벌어집니다. 네, 객가인의 많은 음식 중 낙대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두부와 소금에 절인 닭, 버섯 요리, 수제비 등입니다. 현지인들이 재배하는 버섯과 현지에서만 나는 묵은 많은 단거를 만든 낙대 최고의 음식입니다.

룡천역구에 위치한 낙대는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청도시에서 219선 버스를 이용하면 금방 낙대에 이릅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주일 갑니다. 이번 주엔 문춘산 작사, 김문농 작곡, 박철호 편곡, 김몰자의 노래로 최고의 선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내가 왜 당신을 좋아했을까? 내가 왜 당신을 사랑했을까? 당신을 알면서 나는 눈이 멀었고 당신을 알면서 나는 귀가 먹었지요. 미남은 아니래도 너무나 멋져요. 부자가 아니래도 너무나 든든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두운 밤길에도 마음속에 언제나 별빛이 반짝이어요. 후회는 없어요. 원망도 없어요. 당신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래요. 나는 왜 당신을 좋아했을까? 나는 왜 당신을 사랑했을까? 당신을 알면서 가슴이 설레었고 당신을 알면서 순간도 소중했죠.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이 되어주고 바람이 부는 날이면 담벽이 되어줘요. 당신과 손잡고 오르는 언덕길에 흐르는 세월도 아깝지 않아요. 후회는 없어요. 원망도 없어요. 당신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래요. 후회는 없어요. 원망도 없어요. 당신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래요. 당신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래요.

0: 이번 주엔 문춘산 작사, 김문농 작곡, 박철호 편곡, 김몰자의 노래 최고의 선택을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시 정.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제10회 중국 러시아 박람회가 2026년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할빈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신뢰, 협력, 상생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두 회장의 전시 면적이 5만 5천 평방미터에 달하며 중로 협력, 국제 및 향항, 오문, 대만 지역 등 총 8개 전시 구역을 설치했습니다. 중로 박람회의 단골인 할빈 IUL 테크놀로지는 수년간 메타버스 가상현실 디지털 기술의 연구에 몰두해왔습니다. 이번에 중점으로 선보이는 핵심 프로젝트인 무게 몰입 확장현실 대공간 공상과학 놀이공원은 기존 제품에 비해 인터랙티브 체험과 몰입감 면에서 전방위적인 업그레이드를 이루었습니다. 박람회에서 가장 완벽한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 기업은 미리 할빈의 주요 쇼핑몰과 관광지에 제품을 내놓아 사용자들로부터 피드백을 최대한 널리 수집했습니다. 중로 양국 간 최고 수준, 최대 규모,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진 정례 경제무역 교류 행사로 알려진 중로 박람회는 매회마다 기업들에게 신제품과 신기술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장비 제조 등의 분야에 주력하는 흥룡강 화신지능 제조 유한 회사는 현재 전시회 환경 맞춤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박람회에서 정식으로 선보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6개 국가 및 지역에 1,500여 개 중외 기업이 제10회 중로 박람회에 참가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 중 하이테크 및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잠신화 특색을 갖춘 기업이 전체 전시 참가 기업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시회 기간 산업 매칭, 투자 유치, 국제 협력, 관광 소비 등 분야를 중심으로 약 100여 차례의 관련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제10회 중로 박람회가 오는 5월 17일 개막하는 가운데 며칠 전 스마트 매니저이자 지능형 인공지능 고객 서비스 도우미인 차차가 첫 선을 보이며 24시간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차차는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를 자유롭게 전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자 및 이미지 즉시 회신, 음성 자동 옮겨쓰기 등 기능을 지원해 박람회 기간 동안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흥룡강의 비옥한 대지는 곡창을 지키는 정교한 방식은 물론 생동감 넘치는 창의와 창조의 힘도 품고 있습니다. 흥룡강 여러 지역에서 문화창의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서 깊은 역사는 더 이상 전시관에 갇혀있지 않고 오랜 무형 문화유산도 전승 공방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신세대 류행 감각과 현지의 풍토를 융합한 일련의 룡강 문화창의 제품들은 독특한 정서와 미학으로 수많은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더욱 넓은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구문화창의회사는 현지 도시문화를 깊이 연구

수빈효는 만호를 활용해 만한 전속 한상 차림을 재현했고 대흥알령 자그다치구는 선사 범랑공예, 어피, 자작나무 껍질 세팅 기법을 결합해 모래 그림의 아름다움을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강에서는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허조족 어피 공예 기법을 일상의 채소 과일과 길상의 축복 의미를 녹여내 고대 어려 문화를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휴대용 소품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최근 할빈 보세물류센터가 국가 법정 검수 기준에 부합해 해관 청소에 공식 검수 승인을 받아 단독 관세구 운영이 허가됐습니다. 할빈 보세물류센터는 자유무역시험구 할빈 분구 내에 위치하며 보세창고, 국제물류배송, 류통성 단순 가공 및 부가가치 서비스, 수출 및 중개무역, 물류정보처리라는 5대 핵심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향후 자유무역시험구 할빈 분구는 보세물류센터의 정책의 혜택을 충분히 활용해 대러시아 경제무역협력에서 선도적 시범을 실시하면서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경영 형태와 새로운 모델의 빠른 정착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흥룡강성 전공회가 주최한 2026년 전성 농업 봄파종 노동 및 기능 경연이 북대황그룹 보양농장에서 열렸습니다. 식량 안전 수호, 농업 강성 건설을 주제로 한 이번 활동에는 전성 11개 시, 지구 및 북대황그룹 산하의 20개 지사 대표팀이 참가해 농업 생산 관련 기술을 겨뤘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변모 운반과 이안기를 이용한 모내기 두 종목에서 각 팀은 우승을 두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전성 농업 봄파종 노동 및 기술 경연대회는 올해로 9회째를 맞이했으며 지금까지 55만 명 이상의 농업 종사자들이 참가했고 1,000명 이상의 농업 기술 인재들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2026 중국 러시아 국경 마라톤 및 흑하 마라톤이 5월 8일부터 참가자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는 6월 20일 열리며 마라톤과 하프 마라톤 두 종목이 설치됩니다. 출발 지점과 결승 지점은 모두 흑하시 애훈 등충 중국 인구 지리적 분계선 테마공원에 위치합니다. 경기 중 선수들은 흥룡강 대교를 거쳐 국경을 넘으며 러시아 가니구르칸 통상구를 짓고 되돌아오는 코스를 달리게 됩니다. 전 코스에서 국경 간의 웅장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중로 양국 문화가 서로 어우러지는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5월의 룡강 대지에 봄꽃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거리와 골목에서 산과 들에 이르기까지 허드러지게 피어난 봄꽃으로 룡강 대지는 한 폭의 아름다운 생태 그림을 펼쳐놓은 듯합니다. 매년 이맘때면 할빈 공정대학의 캠퍼스는 핫플레이스로 떠오릅니다. 백화가 앞다투어 피어나는 봄, 아름다운 꽃들이 도시를 밝게 물들이면 도시의 핫플레이스 로드맵이 새롭게 갱신됩니다. 소피아 광장의 봄꽃과 유럽풍 풍경, 노란집 꽃담, 성식물은 캠핑 등 시민과 관광객들이 꽃물 결석에서 여유로운 한때를 즐기고 있습니다. 할빈 고리원에서는 140년 된 야생 배나무가 예정대로 꽃을 피웠고 고목의 가지마다 가득 피어난 수천 송이의 백꽃으로 고목은 마치 거대한 하얀 우산을 방불케 합니다. 비록 만개한 꽃이 지속되는 시기는 열흘 남짓에 불과하지만 고목은 이미 도시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된 문화적 상징이 됐습니다. 요즘 문화관광 부문은 꽃구경 로드맵을 출시했으며 음악공원의 자전거 전용 도로는 꽃 감상의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마가구 강변의 생태 거실은 도시의 녹색 변천사를 기록했고 매 하나의 피어나는 꽃은 룡강이 살기 좋고 여행하기 좋은 곳임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성 전역이 두견화 최적 관상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두견화는 진달래 또는 영산홍이라고도 불리며 동북 지역의 삼림지대에서는 이 꽃을 둘러싼 수많은 아름다운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꽃 구경 플러스 모델은 단순한 구경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소비 형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흑하시 애휘구의 달자향 꽃바다 옆에는 밴드가 상주하며 공연을 했고 꽃밭 정류장에는 관광객들을 인증샷 찍는 장소로 안내하는 표지판을 비치했습니다. 개동현 진달래 축제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해림시 필가산 관광지에서는 무형 문화재 체험과 북약 보급을 결합한 몰입형 봄나들이 명소를 조성했습니다. 쌍갑산의 자울령에 위치한

450헥타르 규모의 독연화꽃바다 옆에서는 특색 있는 시장과 수공예품 부스가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21번째 시간입니다. 마을 동구 밖으로 이어진 오솔길로 종성과 종사손의 모습이 나타난다.
1: 오빠, 돌아가요. 혼자 갈게요.
2: 그게 말이 돼? 높은 간부네 집 며느리인데 체면에 서야지.
1: 아,
2: 바라노.
3: 그래.
2: 며칠 뭐 있어? 가볼게요. 그래.
1: 전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2: 다 알고 있어.
1: 그래도 말 조심해요.
2: 동네 방네 다 하는데 숨기길 왜 숨겨?
0: 비를 재촉하던 종성과 종사조는 면바로 마주오는 장회계를 만난다. 장회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급급히 발길을 돌린다. 허나 종성은 장회계를 부르며 급히 그의 앞으로 뛰어간다.
2: 에이, 장회계. 사손을 찾았지? 맞아서.
1: 장회계.
3: 사손아.
1: 네.
3: 미안해. 네 오빠 결혼하는 날에 내가 술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네 집에 가 헛소리를 했어.
1: 아니에요.
2: 장회계, 고마운 소리나 알라고.
4: 무슨 소리요?
2: 몰라서 그럼? 사손이 높은 관리직 며느리인데 그때 애를 잡아갔으면 목숨이 붙어나 있겠소?
3: 맞어.
2: 맞지?
3: 수고하. 잘 가. 이따 보겨.
2: 대장 앞에서 보자질 쳤자. 사절이 화낼 거요.
3: 잘 가.
2: 가봐. 사전아.
0: 오빠를 말리다 못한 종사존이 먼저 짐을 끌고 가버린다. 한참 장외계를 비꼬며 분풀이를 하고 난 종성은 그제야 앞서 걸음을 옮기는 종사존을 발견하고 부른다.
2: 기다려.
0: 지식 청년 사무실. 한목지가 들어서며 고개를 기웃거린다.
5: 안녕하십니까?
2: 누굴 찾습니까?
5: 지식 청년인데 등록하려고요.
2: 등록하.

0: 들어왔습니까? 아, 이리로 오세요.
1: 아, 네.
0: 아, 이름이 뭡니까?
1: 아, 한목지입니다.
0: 한목지라.
2: 사업열꾼이 문고를 뒤적이며 한목지의 이름을 찾는다.
0: 어, 여기 있네요.
1: 네.
0: 에, 이미 배치 받았군요. 그것도 정보기관에요.
1: 아, 저한테 어울리지 않아서 나한테 맞는 데를 찾으려고요. 뭐든지 돈만 벌면 됩니다. 배치해 주십시오.
2: 한목진의 집. 퇴근해서 집에 들어선 진애화는 집안에서 나는 냄새에 인상을 찌푸린다.
3: 아줌마.
4: 네.
3: 갑니다, 갑니다. 주방에서 뭐 하길래 냄새가 욕하네요.
4: 아, 불을 씁니다. 아,
3: 생뚱맞게 불은 왜 써요?
4: 묵지가 써요.
5: 조심해요.
2: 2층 거실로 발을 들여놓던 진애화가 종사전의 놀란 소리에 걸음을 멈춘다. 온 방이 풀로 붙인 성냥곽들이 가득 널려있다. 쪼그리고 앉아 성냥곽을 바닥에 널고 있던 종사전이 허리를 펴며 말한다.
5: 아주머니, 이쪽으로 와요.
3: 아니, 이건 또 뭐야? 이게 뭐야?
5: 성냥 공장의 일을 맡았는데 성냥값 청개면 이런 준대요.
2: 자신 넘치는 종사전의 말에 진애화의 얼굴이 바로 찌푸려진다. 진애화가 종사전을 향해 쏘아붙인다.
3: 너 정말 보통 아니구나. 우리 집에서 굶겼어? 누가 이런 돈 벌렸어? 어떤 집안인데 이런 돈을 벌어? 감히 내 아들까지 부려먹어?
1: 어머니, 내가 맡은 일이에요. 사전엔 돕는 거고.
3: 아, 참, 목지야. 이거 뭐 하는 거야? 배치받은 일자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알아. 나중에 딴 단위를 찾아줄게. 어? 하지 마. 하지 말라고.
1: 어머니, 어떤 일자리를 찾아주단 남들은 저봐, 한석이와 진주임의 아들이라고 해요. 알려줄게요. 이 일도 제발 제발 해서 얻어온 겁니다. 내 손으로 밥벌이는 할 수 있습니다.
5: 맞아요. 밥벌이는 할 수 있어요.
3: 이럴 거 없어. 집에서 놀아도 우리가 먹여 살릴 수 있어. 말 들어, 그만해, 응?
1: 나도 가정을 부양하는 책임을 져야지요. 해밍웨이는 소멸될 수는 있지만 쓰러질 수는 없댔어요.
5: 정말 수준 있어요. 해밍웨이란 사람은 친구예요?
3: 다물어! 무식하게.
2: 호영인의 집. 요가가 마당에서 칫솔질을 하고 있는데 조방에 있던 호영이 어머니가 달려나오며 아들을 부른다.
6: 대영아! 대영아! 얼른 아침 먹어!
7: 어머님, 아직 자요.
6: 해가 다 중천에 떴는데 빨리 깨워. 지각하면 돈을 깎아.
7: 아직은 괜찮아요. 좀 더 자게 해요.
6: 아유, 빨리 가서 깨워라.
7: 네, 깨울게요.
2: 방에 들어온 요가가 코를 골며 자고 있는 호영이를 깨운다.
7: 여보, 일어나요. 얼른요. 깨날 때 됐어요. 빨리요. 계속 안 일어나면 늦어요.
5: 들었어요?
7: 빨리요. 아니, 여보, 빨리요. 일어나요. 이젠 깨놔야 돼요. 안 일어나면 이불 뺏겠어요. 빨리 일어나요.
2: 아무리 소리쳐도 호용이 깨어나지 않자 요가는 침대 옆으로 가서 호용을 흔든다.
7: 왜 이래요? 빨리. 아이고.
2: 호용이 갑자기 온몸을 일으켜 앉더니 요가의 발을 확 낚고 채여 침대로 끌어당긴다. 요가 입에서 바로 비명소리가 새어나온다.
6: 대영아! 대영아! 빨리 아침 먹어!
8: 아버지,
7: 손 끊어질 것 같아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일어나라고 깨우는데 날 계급의 적인가 했어요? 뭐예요?
8: 아니, 계급의 적이라니. 버겨.
7: 비켜요, 아파요.
2: 요가가 팔소매를 걷자 시퍼런 몸자국이 드러난다.
8: 어이구, 미안하. 내가 손님이 너무 세서.
7: 아까 깨놨어요?
8: 깨놨어.
7: 근데 힘을 그렇게 써요?
8: 아까는 잠결이고 지금 깼어. 이제 알았지. 내가 힘이 얼마나 센가. 이후에 나한테 잘해야 돼요. 아니면 내 이 소나기가 용서 안 할 거야.

0: 학교 의무실. 유가가 다친 발에 붕대를 감고 있는데 류춘홍의 남편이 허둥대며 들어온다. 잠시 멈춰있던 그는 유가가 팔소매를 내려오자 조용히 유가에게로 다가간다.
1: 유의사.
0: 유가가 깜짝 놀란 얼굴로 류춘홍의 남편을 바라본다.
1: 에, 저 때문에 놀랐군요.
2: 아, 괜찮아요.
1: 우리 반 학생이 배가 아프다는데 무슨 약을 떼주면 좋을까요?
2: 아, 여길 보내세요.
1: 아니, 너무 아파해서 숙사에 데려다 줬습니다.
2: 아,
1: 유의사가 다녀와 주시죠.
2: 아, 그러죠.
1: 손목을 다쳤습니까?
2: 아,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어요.
1: 제가 들어줄게요.
2: 네, 고마워요. 네.
0: 유가가 구급상자를 챙겨가지고 류춘홍의 남편과 함께 나간다. 그날 저녁, 류춘홍네 집.
3: 진짜예요?
1: 그럼, 이런 거짓말 하겠어? 부인님, 지네 허화 말해야 되는 거 아니요? 유가는 친정도 없는데 괄치를 받으면 역성 들어줄 곳이라도 있어야지. 아니요?
3: 관둬요. 삐치지 말아요.
1: 왜죠?
3: 한신애와 관계되는 일에는 되도록 삐치지 맙시다. 잘해줘도 인정 안 해주고 잘못하면 책임만 지게 돼요. 손해를 적게 봤어요?
1: 맞는 말이야. 600원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프. 우리 집 돈을 날린 건 둘째치고 남이 집 돈을 100원이나 꾸고 그 100원 때문에 아껴 쓰고 아껴 먹으면서 매일 멀건 국물만 마시고 고기 구경은 한 달에 한 번밖에 못하지. 빼빼 마른 거 보. 3년째에 못지않소.
0: 류춘홍의 남편은 흐려진 아내 얼굴을 보고는 입을 다문다. 한목지가 그동안 종사전과 함께 고생스레 붙인 성냥곽을 하나를 안고 공장으로 찾아온다.
1: 자넨 11원이요.
4: 아, 네.
1: 여보. 맞지?
4: 네.
1: 자, 서명하.
0: 돈을 받아든 한목지가 사인을 한다. 공장 사업인원이 한목지의 곁에선 조개라는 젊은이를 바라보며 말한다.
1: 조개, 이번에도 제일 많이 써. 12원 40전이요.
0: 한목지가 다시 일거리를 받아다 종사전과 함께 성냥을 붙이고 있는데 진해화가 들어오며 이들을 말린다.
5: 아이 참, 왜 또 붙여? 공장도 주말엔 휴식하는데. 하지마, 응? 걷어치워.
4: 안 됩니다. 자, 어머니, 이건 노인.
5: 안 받겠어.
4: 많지는 않지만 생활에 보탬은 좀 될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밥충만 내면 안 되지요. 받으십시오.
5: 얘도 참, 엄마와 체면 차리긴. 너만 기분 좋으면 네가 벌든 말든 상관없어.
4: 상관있어요. 저를 장가를 보냈으면 남자로서 가정을 부양해야지요. 어머니, 받으십시오.
6: 어머니, 받으세요.
5: 그만 붙여. 불이 묻은 것 봐. 얼른 씻고 밥 먹어.
0: 성냥곽을 붙이던 한목지가 마주 앉아있는 종사전을 흘끔 바라본다. 책임감 있는 한목지 모습에 마음이 달콤해진 종사전이 고개를 숙인 채 혼자 웃음을 짓는다. 고구마며 옥수수 같은 농산물들을 한가득 등에 지고 양손에 든 종사전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종사전의 오빠 종성이 시정부로 찾아온다.
7: 여기입니다. 들어갑시다.
8: 아, 그래.
0: 세 사람이 정보청사 안으로 들어서려는데 경비가 급히 그들을 말린다.
8: 아, 저기. 잠깐만. 저, 여기 채소 팔러 온 거 아니에요?
7: 아, 채소 팔러 온 거 아니고 한석 1차 씁니다. 아, 선물도 가져왔고요.
8: 선물 안 받았어. 그 반응할 거 있으면 저기 접대실로 가.
7: 힐러 바치러 온 거 아니고 우린 사돈입니다. 바깥 사돈, 안 사돈이고 전 처남입니다.
8: 잘못 찾아온 거 아니요? 한석이가 어떻게 이런 사돈이 있어?
7: 뭡니까? 이런 사돈이라니.
8: 나가. 말썽 일으키지 말고.
7: 어? 이런 누가 말썽 일으킵니까?
0: 경비와 정송이 실랑이 하고 있는데 한석이 운전기사 선성상이 다가옵니다.
8: 이 사람들이 한석이 바깥 사돈에 안 사돈에 처남이라.
7: 왜요?
9: 사전의 가족분들이시죠? 아,
10: 나 사전의 애비요.
7: 지금 너 말고 나 오빠입니다.
8: 아저씨군요. 한석이가 계십니다. 갑시다 갑시다. 자 갑시다.
0: 그들을 알아본 선성상이 짐을 받아들며 앞장서 안내한다. 한병선의 사무실. 종사선네 식구들이 한석이를 마주하고 소파에 빙 둘러앉아 있고 바닥에는 고구마, 옥수수, 감자, 대추 등이 꼴뚝 담긴 광주리들이 한가득 놓여있다. 종성이 대추가 담긴 작은 광주리를 한병선 앞에 내민다.
7: 자, 대추를 드세요. 우리 마트에서 넣은 겁니다.
11: 그랬어? 거기는 지금
7: 깨끗한 겁니다.
11: 알았어. 아이고, 이 많은 걸 들고 얼마나 돌았습니까? 많은 걸음을 했습니다. 얘기하셨으면 못 지나갔을 텐데.
10: 괜찮습니다.
11: 앉으세요, 앉으세요.
12: 바쁘신 분인데 폐를 끼치면 안 되죠. 우린 튼튼해서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11: 하긴요. 사실 입과 다리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12: 예.
11: 아이고, 얼마 전에 농촌에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7: 어느 마을입니까?
11: 류원촌이요. 압니까?
12: 아, 우리 집에서 시별이 되지요.
11: 그럼 가깝군요.
7: 멀지 않습니다.
11: 들을 걸 그랬습니다.
8: 한석이.
0: 한경선이 종사존의 부모와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을 때 운전기사 선성상이 사무실에 들어선다.
13: 진주님께 얘기했습니다. 어질 겁니다.
11: 알았네. 저 묵지 어머니가 조석을 배치할 겁니다. 난 회의에 들어가야 합니다. 농촌의 경제 발전 문제를 토론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꼭 가르침 받겠습니다.
7: 가르침이라니요. 한 집 식구인데.
11: 앉으세요. 앉으세요.
7: 아저씨, 이걸 갖고 가세요.
0: 한경선이 자리에서 일어나 막 사무실을 나서려는데 정성이 또다시 대추 광주리를 들고 한경선이 앞으로 다가온다.
11: 질소 질소.
7: 아, 나눠주세요.
11: 회의할 때는 못 먹소. 앉아 계십시오.
7: 하면서 드시지.
11: 안돼요 안돼요.
7: 자, 앉으세요. 이거 잡사요.
13: 아니, 싫습니다.
0: 얼마 후 진해화는 종사존의 아버지 어머니 오빠를 이끌고 초대서로 온다.
5: 저기 방두개를 잡아줘.
14: 네, 알겠습니다.
6: 안 사돈, 여긴 어디예요?
5: 아, 여기 초대소입니다.
14: 자, 진주임 207과 205예요.
5: 그래, 207, 205. 따라오세요.
6: 네.

0: 오세요. 여기 계시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종업원들과 얘기하세요. 식사는 나중에 결산할게요. 자, 열쇠입니다.
1: 안사돈, 수고하셨슈.
0: 천만에요. 저 오시느라 피곤하겠는데 일찍 휴식하세요.
1: 네.
0: 저는 가볼게요.
2: 네. 고마워요. 말해드릴게요. 네네.
0: 아니, 괜찮소. 나오지 마.
2: 살펴가세요.
0: 그래, 쉬어.
3: 널찍하고 깨끗한 초래소의 환경에 종성은 너무나 좋아 입이 귀에 걸린다.
2: 아이고, 이 방이 진짜 좋네. 아이야. 아, 아버지 이것 봐요. 폭신합니다.
4: 세상 물 좀 모르는 것처럼 그만 좀 해.
2: 남도 없는데 뭐.
1: 아이고, 아, 어쩌다 이런 곳에 왔는데 왜 애를 나무라요?
4: 에이씨.
3: 아들을 나무리며 소파에 앉던 종로구는 폭신한 소파가 푹 꺼져 들어가자 화들짝 놀라며 일어선다.
2: 아, 아버지도 그러면서.
1: 영감, 이건 아니지 않소? 아, 그래도 사돈인데 왜 집에도 안 들여놓는데요?
4: 에이, 따지지 마. 그냥 형식인데 뭐. 딸만 시집 보내면 되지. 봤겠지만 한석이가 얼마나 바쁘.
3: 회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온 한경선은 마침 사돈들을 초대소에 배치해놓고 단위로 들어오는 진해화를 만난다.
5: 한석이.
6: 그래. 아, 사돈들 다 배치했어?
7: 네, 초대소에 배치했어요.
6: 사람들도
7: 참, 오겠으면 귀띔이라도 하지. 불시에 닥쳐서는 사돈 하며 단위를 들썩하게. 남들이 뭘 하겠어요?
6: 뭘 하기는, 말했잖소. 사돈 집에 가보라고. 이렇게 사서 오니 우리가 귀동이잖소. 아, 빨리 집에 가서 아줌마 보고 준비하라. 저렇게 같이 식사해야지.
7: 아니 여보.
6: 왜 그러?
7: 집에서 먹는다고요?

드라마 인생향연 2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22번째 시간입니다. 회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온 한경선은 마침 사돈들을 초대소에 배치해놓고 단위로 들어오는 진해화를 만난다.
1: 아, 사돈들 다 배치했어?
2: 네, 초대소에 배치했어요. 사람들도 참, 오겠으면 귀띔이라도 하지. 불시에 닥쳐서는 사돈 하며 단위를 들썩하게. 남들이 뭘 하겠어요?
1: 뭘 하기는, 말했잖소. 사돈 집에 가보라고. 이렇게 사서 오니 우리가 귀동이 잖소. 아, 빨리 집에 가서 아줌마 보고 준비하라. 저렇게 같이 식사해야지.
2: 아니 여보.
1: 왜 그러?
2: 집에서 먹는다고요? 됐어요. 류춘홍 보고 식당에서 자리랄게요.
1: 장난하오. 사돈이 정 왔는데 식당에서 자린다고? 성질이 가소?
2: 뭐가 달라요? 촌 사람들과 엉키기만 하면 나중에 시끄럽다고요.
1: 촌 사람 하지 말고 가서 준비나. 아, 됐어 가.
2: 촌 사람들과 엉키면 나중에 골칫거리가 얼마나 생길지 모른다고요.
0: 호용이가 일하는 공장. 일을 마친 호용이 탈의실에서 작업복을 갈아입는데 한 동료가 그에게 말을 건다.
3: 대형이. 자네 아내가 시정부까지 연줄이 있는 여자라며?
4: 뭐라고? 시정부?
3: 지침이 되지 마. 공장장이 자네를 해고하려고 했는데 전화 한 통이 꼼짝 못했다나?
4: 무슨 전화? 누가 했대?
3: 그게 뭐 어떠소? 별것도 아닌데 나 16살쯤에 하향했는데 누군들 애인이 없겠어? 자네 아내가 관리 아들과 헤어졌으니 그렇지. 아니면 어떻게 자네한테 차려지겠어?
0: 동료의 말을 들은 호영이 얼굴이 점점 거무락 푸르락 해지던 급기야 주먹이 동료의 얼굴로 날아간다.
5: 한 번 더 말해봐!
6: 왜 이래!
0: 잔뜩 술에 취한 호용이 자전거를 끌고 비틀거리며 골목을 지나 집마당으로 들어선다. 집 앞에 든 호용은 자전거를 세우려고 받침대를 누르다가 헛발을 딛는 바람에 그만 자전거를 놓치고 뒤로 넘어진다.
7: 너도 난 깔마?
0: 밖에서 나는 요란한 소리에 육아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본다.
2: 여보!
7: 가만 놔둬놔봐.

0: 네?
1: 취해서 안 돼요?
0: 술 마셨어요? 대낮에 무슨 소리예요? 출근 안 하고 왜 왔어요?
1: 이야, 잘 됐어. 오늘부터 내 맘대로 먹고 내 맘대로 마시겠어. 누구나 상관 못하.
0: 술주정 부리기? 일어나요.
1: 이거 필요 없어. 절로 일어나.
0: 일어나긴 뭐.
1: 여기서 저희가 일어난다고.
0: 조심해요.
1: 시끄럽소.
2: 요가를 밀치고 겨우 자리에서 일어선 호용은 비틀거리며 집안으로 향한다. 허나 술기운 때문에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마당에 널린 물통이며 빗자루를 그대로 걷어찬다. 벽을 짚고 겨우 방에 들어선 호용은 더러워진 옷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침대에 벌렁 눕는다.
1: 깔봐. 다 깔봐.
2: 뒤따라 방에 들어선 요가가 방문을 닫자 호영은 갑자기 온몸을 일으키며 요가에게 삿대질을 한다.
0: 무슨 술을 이렇게 마셨어요? 왜 이래요?
1: 오늘 왜 나서? 내가 창피해서 못 열어. 못 열라고.
0: 오늘 왜 이래요? 무슨 소리 하는지 통 모르겠어요. 낮에 무슨 술이에요? 집에는 왜 왔고요? 다녀 살면 얼마 안 깎아요? 또 컴퓨터를 써줘야 돼요?
1: 입 닥쳐! 반발하게 생겼다고 내가 기동서방이야? 잘 들어 요가, 난 네 남편이야!
2: 침대에 앉아 소리 지르던 호용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요가의 앞에 마주 서서 따진다.
1: 말해봐, 내 일자리 어떻게 된 거야? 누굴 찾았어? 애인을 찾아간 거 맞지?
0: 헛소리 말아요. 어머님이 부탁해서 간 거예요. 당신 때문에 얼굴에 철판 깔고 찾아가 부탁했는데 우리 세 식구가 더 편안하게 살려고 부탁했다고요.
1: 어머니가 부탁했다미가? 어?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왜 나한테 이래? 어? 내가 말했지. 나한테 잘해야 한다고. 아니 가만두지 않겠다고. 내 말을 귀뚱그러드라!
2: 두 눈을 부릅 두고 험상궂은 얼굴로 따지던 호용은 갑자기 무실 같은 조먹으로 요가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친다. 한편 한병선의 차가 집 대문 앞에 와서 멈춰선다. 운전기사 선성상은 재빨리 운전석에서 내려 차머리를 돌아 저소석 뒤에 차문을 연다. 한병선이 막 차에서 내리는데 마침 한정연이 자전거를 끌고 구빈토리를 돌아 집 쪽으로 온다.
3: 아버지!
4: 아, 왔어?
3: 네.
4: 자네 가보게.
3: 어딜 보내요?
4: 사돈들을 모셔오라고.
3: 아, 저도 갈게요.
4: 아?
3: 우리 집 대표로 가야죠.
4: 어, 그럼 가.
3: 네, 그래. 가요.
2: 한병선이 사전거를 받아밀고 대문으로 들어가자 한정연이 냉큼 조수석에 올라탄다. 선성쌍이 운전석에 오르자 한정연이 그를 향해 혀를 훌랑 내밀며 웃어 보인다. 선성쌍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활짝 핀 얼굴로 시동을 건다.
5: 아줌마.
6: 아, 한석이 오셨군요.
5: 아, 조심해야죠.
6: 아, 괜찮아요.
2: 한병선 내 집. 정아줌마가 샤부샤부 가마를 밥상 위에 올려놓고 다시 주방으로 간다. 진애화가 수저와 그릇을 들고 들어선다.
7: 아, 어디 보자.
6: 오셨어요?
7: 아, 그 자리가 모자라는데.
6: 안 모자라요. 봐요, 맞잖아요.
7: 아, 자, 서두러. 도자 마시고 가야 돼요. 저녁에 회의 있어.
6: 도자 마시고 간다는 게 말이 돼요? 아, 사람을 다 불러놓고 당신은 간다고?
7: 에이, 있어봤자 집안일은 나보다 당신이 결정하자소.
6: 아, 내가 뭘 알아요. 안 돼요. 아, 오늘 절대 못 가요.
7: 아, 참. 우리 집 좋은 술을 어디에 숨겼어?
6: 어쩌려고요?
7: 어쩌긴 마시지.
6: 안 돼요. 뒀다가 설에 마실 거니까 절대 안 돼요.
7: 아이고, 잘 됐어. 오늘의 설을 쉬는 것보다

0: 중요한 날이요? 설은 그냥 가족이 모이는 거니 전술이 필요 없어. 잘 됐어. 한신의 체면이 그 술에 달려있어.
1: 저 죽네.
0: 대습을 잘 못해서 딸을 데려가면 어쩌?
1: 그럴 리가 없어요.
0: 그럴 리 없긴. 아이 빨리 말하고 어디 있어? 알려주어 빨리.
1: 서재 옷장 뒤편에 숨겼어요.
0: 알고 있어. 그냥 물어봤어.
1: 알면서 왜 물어요?
2: 사람들이 오가는 길거리로 선성상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달리고 있다. 곁에 앉은 한정연에게 가끔 눈길을 주는 선성상의 얼굴에 웃음이 떠날 줄 모른다.
3: 방금 한석이가 우리 같이 있는 거 봤어요. 무서워요?
4: 무섭긴. 상사가 맡겨준 임무를 완수하는데 이건 내 책임이야.
3: 어? 내가 임무예요? 좋아요. 차 세워요. 내릴래요.
4: 아니.
3: 세워요.
4: 아니 왜 이래. 농담한 건데. 내 마음속에서 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3: 중요해요?
4: 당연히. 당연히 아주 아주 중요하지.
3: 관둬요. 입에 꿀을 발랐네.
2: 누구도 멀리 한 채 한정연과 선성상은 어느새 사랑에 빠진 연인 사이가 되어 있다. 한편 요가가 넋잃은 사람 마냥 정처 없이 길거리를 걷고 있다. 골목길을 건너는 순간 안쪽으로부터 자전거를 탄 한 남성이 골목 호구를 빠져나오려다 갑자기 나타난 요가를 보고 놀라 소리친다. 미처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자전거는 내려오던 속도 그대로 요가한테 덮친다. 요가가 맥없이 자리에 쓰러진다.
3: 어? 누구죠?
4: 요가인 것 같아.
3: 아, 세워요, 세워요.
4: 잠깐 있어.
2: 자전거를 탔던 남성이 일어나자마자 요가에게 달려가 부축하는데 마침 이곳을 지나던 선성상과 한정연이 요가를 발견하고 그들에게 다가간다.
4: 저기, 괜찮소?
3: 요가 언니.
4: 아, 괜찮아.
3: 아, 눈이 멀었어요? 자전거 탈 줄 몰라요? 다친 거 봐요.
5: 병원에 갑시다, 병원에.
6: 일부러 그런 거 아니요. 정말 몰랐어.
3: 조심해요, 조심해요. 아자.
2: 요가가 초점 잃은 눈빛으로 말없이 한정연을 바라본다.
3: 조심해요.
2: 선성상이 요가를 안아 차에 앉히고 한정연과 함께 병원으로 향한다.
4: 자전거 치워요.
6: 잠깐만요.
2: 얼마 후 병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혼이 나간 사람처럼 멍해 있는 요가를 부축해 안으로 들어간다.
3: 조심해요. 자. 부축해요.
2: 한편 데리러 오기로 한 한석인의 차가 시종 도착하지 않자 정성은 문 밖까지 나와 목이 빠지게 앞을 내다본다.
7: 아이고, 5시라면서 20분이나 지났는데 왜 안 오지?
1: 일이 있어서 늦는 게 아닐까?
8: 아유, 아니 우리 이러자 직접 찾아가자. 손바닥만한 시내에서 못 찾겠어?
7: 그 말이 맞아요. 입이 있으니 물어보죠.
8: 그래, 피해를 끼치지 말자.
1: 그래요, 그럼 갑시다.
7: 가요.
2: 병원 병실. 점적 조사를 맡고 있는 요가의 곁에 한정연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다.
3: 요가 언니, 좀 괜찮아요?
2: 아. 간호원이 들어서자 한정연이 묻는다.
3: 아직도 몇 병 있어요?
9: 한 병 있어요.
3: 요가 언니, 좀 나았어요? 이것만 맞으면 돼요. 괜찮으니까 걱정 마세요.
2: 조사 비용을 물고 난 선성상이 병실에 들어선다.
3: 돈 냈어요?
4: 냈어.
3: 네.
4: 이건 명세서고 이건 진료 기록이야. 내가 옆에 있어줘. 눈 좀 붙이게.
3: 응.
4: 나 손님 모시러 갈게.
3: 빨리 가요.
4: 응.
3: 오빠.
4: 어?
2: 선성상이 병실을 나서는데 한정연이 따라 나오며 낮은 소리로 말한다.
4: 왜 그래?
3: 가서 말하지 말아요. 오빠한테도.
4: 물어보면 뭐라고 해?
3: 내가

0: 사정이 있대요.
1: 어.
0: 빨리 가요. 운전 조심하고.
1: 어.
2: 한편 길을 나선 종사존네 부모와 오빠 종성은 한목진의 집을 찾지 못해 여기저기 헤맨다.
3: 아, 아버지, 아버지, 이쪽으로요. 이쪽으로요. 이쪽이요.
1: 어.
4: 여긴 어디냐? 어?
5: 골목도 많네.
4: 기다리자는데. 어? 안 듣더니 여긴 어디야? 찾지도 못하겠네.
5: 아, 이쪽이야.
3: 아버지, 거기 오동길입니다. 아,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2: 뒤늦게야 초대소에 도착한 선성상은 불이 났기 2층으로 뛰어올라간다.
6: 계십니까? 계십니까?
2: 아무리 소리쳐도 동정이 없자 선성상은 문을 잡아당겨 본다. 헌데 뜻밖에도 문이 잠겨져 있다. 잠깐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선성상은 다시 부랴부랴 1층 카운터로 온다.
6: 동지, 물어봅시다. 207방에 몇 분이 있었습니까?
0: 진주임 데리고 온 사람들 그래요?
6: 네, 맞습니다.
0: 아까 나가던데요?
6: 나갔다고요? 어딜 갔어요?
0: 그건 모르죠. 안 오면 찾아가겠다는 것 같던데요. 마중 안 와도 된다고요.
6: 아, 감사합니다.
2: 여기저기 헤매던 종사존의 부모와 오빠가 드디어 한병선네 집 앞에 이른다.
3: 이건 1번 집. 이건 2번 집, 이 집입니다. 사전아! 어? 대리인데요.
2: 벨소리에 정아줌마가 나온다.
7: 나갑니다.
8: 아, 누굴 찾습니까?
3: 사전 오빠입니다.
8: 어,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요.
3: 아, 네.
8: 아, 어서요. 아, 어서요. 아, 네. 이쪽으로요, 자.
9: 진지, 사돈들이 왔습니다.
10: 네. 어머, 사돈.
3: 아주머니.
10: 왜 이제야 왔어요?
3: 우리도 급한데 데리러 온다니까.
10: 네.
3: 한참 기다렸습니다. 근데 안 오니 우리 절로 왔지요. 찾기 쉽더군요.
10: 어, 그랬구나.
11: 아버지, 어머니. 오셨어요?
10: 예,
11: 고생했죠.
10: 사돈아. 얼른 안으로 모셔야지.
11: 네, 들어가시죠.
10: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11: 예. 네. 예.
2: 종사존이 막 아버지, 어머니와 오빠를 모시고 거실로 들어가는데 선성상이 급히 들어온다.
6: 진주임.
10: 뭐야? 어디 갔댔어? 모시러 간 거 아니었어? 어떻게 직접 오게 해?
6: 길에서 지체됐습니다.
10: 됐네. 가보게.
6: 네.
2: 종사존의 부모와 오빠가 거실에 들어서자 한병선이 반갑게 맞아준다.
11: 아, 들어와요. 앉으세요. 어. 들어와요.
12: 아이고.
3: 아저씨.
12: 아이고.
11: 예.
12: 끝내는 한 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자자자자.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11: 자자자. 앉으세요.
12: 자자자. 앉으세요. 체면 차리지 말고요. 아, 이리 오십시오. 네. 아, 사준아, 묵지 불러.
11: 네.
12: 체면 차릴 것 없습니다. 앉으세요. 자자자.
11: 앉으세요.
12: 아이고, 아, 진작부터 애엄마와 말했습니다. 아, 사돈들과 식사해야겠다고. 일찍 만났어야죠.
11: 그렇지요.
12: 아이고, 왔어?
11: 왔어요, 왔어요.
2: 종사손이 뒤를 따라 한목지가 천천히 주방에 들어선다.
12: 아, 이리 와, 목지.
2: 한목지가 리이 있게 고개를 숙여 세 사람을 향해 인사를 한다. 그를 유심히 바라보던 종사손의 부모와 종성이 얼굴에 흡족한 웃음이 어린다. 한목지가 자리에 앉자 한병선이 술병을 든다.
10: 아, 정연인, 기다리지 맙시다. 일이 있대요.
12: 아, 그래, 그래, 기다리지 말게요. 자자자, 술을 부읍시다. 아, 보세요, 아까 와서 몇 년 동안 거의 모셔도 못해주입니다.
3: 뭐하고 명주네요.
12: 오늘은 기쁜 날이요.
11: 네.
12: 자, 부읍시다. 자. 에이,
1: 아,
3: 제가 붙죠.
1: 어, 안 돼요. 아, 제가... 손님인데 저 짜는 부어야지. 아, 젊으니까.
3: 아, 비쌀 건데. 아, 됐어, 됐어. 넘쳐나요, 넘쳐나요.
1: 아, 묵지도 마셔.
10: 아, 적당히 먹어요. 아, 적당히 먹어요.
1: 아, 알았어, 알았어.
10: 아, 됐어. 어,
1: 당신도 좀 마시오. 좋은 날인데 한 잔 마셔야지.
2: 드라마 인생향연 2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7: 네, 이것으로 고전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13: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제10회 중국 러시아 박람회가 2026년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할빈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신뢰, 협력, 상생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두 회장의 전시 면적이 5만 5천 평방미터에 달하며 중로 협력, 국제 및 향항, 오문, 대만 지역 등 총 8개 전시 구역을 설치했습니다. 중로 박람회의 단골인 할빈 IUL 테크놀로지는 수년간 메타버스 가상현실 디지털 기술의 연구에 몰두해왔습니다. 이번에 중점으로 선보이는 핵심 프로젝트인 무게 몰입 확장현실 대공간 공상과학 놀이공원은 기존 제품에 비해 인터랙티브 체험과 몰입감 면에서 전방위적인 업그레이드를 이루었습니다. 박람회에서 가장 완벽한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 기업은 미리 할빈의 주요 쇼핑몰과 관광지에 제품을 내놓아 사용자들로부터 피드백을 최대한 널리 수집했습니다. 중로 양국 간 최고 수준, 최대 규모,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진 정례 경제무역 교류 행사로 알려진 중로 박람회는 매회마다 기업들에게 신제품과 신기술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장비 제조 등의 분야에 주력하는 흥룡강 화신지능 제조 유한 회사는 현재 전시회 환경 맞춤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박람회에서 정식으로 선보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6개 국가 및 지역의 1,500여 개 중외 기업이 제10회 중로 박람회에 참가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 중 하이테크 및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잠신화 특색을 갖춘 기업이 전체 전시 참가 기업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시회 기간 산업 매칭, 투자 유치, 국제 협력, 관광 소비 등 분야를 중심으로 약 100여 차례의 관련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제10회 중로 박람회가 오는 5월 17일 개막하는 가운데 며칠 전 스마트 매니저이자 지능형 인공지능 고객 서비스 도우미인 차차가 첫 선을 보이며 24시간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차차는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를 자유롭게 전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자 및 이미지 즉시 회신, 음성 자동 옮겨 쓰기 등 기능을 지원해 박람회 기간 동안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흥룡강의 비옥한 대지는 곡창을 지키는 정교한 방식은 물론 생동감 넘치는 창의와 창조의 힘도 품고 있습니다. 흥룡강 여러 지역에서 문화창의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서 깊은 역사는 더 이상 전시관에 갇혀있지 않고 오랜 무형문화유산도 전승공방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신세대 류행 감각과 현지의 풍토를 융합한 일련의 룡강문화창의 제품들은 독특한 정서와 미학으로 수많은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더욱 넓은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구문화창의회사는 현지 도시문화를 깊이 연구해보고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이곳에서 관광객들은 테마 머그컵, 비즈 퍼즐 핸드메이드 등 100여 가지 문화창의 체험을 통해 도시의 100년 역사와 풍모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 새롭게 선보인 어린이 그림책은 개구생이 펭귄의 시작으로 얼음도시 할빈의 미식과 정취를 담아냈으며 제작에 착수한 2027년 문화창의 달력에는 다이어리 소품 요소를 가미했습니다. 도시문화 공간을 넘어 룡강의 무형문화유산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수빈현은 만호를 활용해 만한 전속 한상 차림을 재현했고 대흥알령 자그다치구는 선사 범랑 공예, 어피, 자작나무 껍질 세팅 기법을 결합해 모래 그림의 아름다움을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강에서는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허조족 어피 공예 기법을 일상의 채소 과일과 길상의 축복 의미를 녹여내 고대 어려 문화를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휴대용 소품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최근 할빈 보세물류센터가 국가 법정 검수 기준에 부합해 해관 청소에 공식 검수 승인을 받아 단독 관세구 운영이 허가됐습니다. 할빈 보세물류센터는 자유무역시험구 할빈 분구 내에 위치하며 보세창고, 국제물류배송, 류통성 단순 가공 및 부가가치 서비스, 수출 및 중개무역, 물류 정보 처리라는 5대 핵심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향후 자유무역 시험구 할빈 분구는 버스의 물류센터의 정책의 혜택을 충분히 활용해 대러시아 경제무역협력에서 선도적 시범을 실시하면서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경영 형태와 새로운 모델의 빠른 정착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흥룡강성 전공회가 주최한 2026년 전송 농업 본파종 노동 및 기능 경연이 북대환그룹 보양 농장에서 열렸습니다. 식량 안전 수호, 농업 강성 건설을 주제로 한 이번 활동에는 전송 11개 시, 지구 및 북대환그룹 산하의 20개 지사 대표팀이 참가해 농업 생산 관련 기술을 겨뤘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변모 운반과 이안기를 이용한 모내기 두 종목에서 각 팀은 우승을 두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전송 농업 본파종 노동 및 기술 경연대회는 올해로 9회째를 맞이했으며 지금까지 55만 명 이상의 농업 종사자들이 참가했고 1,000명 이상의 농업 기술 인재들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2026 중국 러시아 국경 마라톤 및 흑하 마라톤이 5월 8일부터 참가자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는 6월 20일 열리며 마라톤과 하프 마라톤 두 종목이 설치됩니다. 출발 지점과 결승 지점은 모두 흑하시 애훈 등충 중국 인구 지리적 붕괴선 테마공원에 위치합니다. 경기 중 선수들은 흥룡강 대교를 거쳐 국경을 넘으며 러시아 카니구르칸 통상구를 짓고 되돌아오는 코스를 달리게 됩니다. 전 코스에서 국경 간의 웅장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중로 양국 문화가 서로 어우러지는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5월의 룡강 대지에 봄꽃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거리와 골목에서 산과 들에 이르기까지 허드러지게 피어난 봄꽃으로 룡강 대지는 한폭의 아름다운 생태 그림을 펼쳐놓은 듯합니다. 매년 이맘때면 할빈공정대학의 캠퍼스는

플레이스로 떠오릅니다. 백화가 앞다투어 피어나는 봄, 아름다운 꽃들이 도시를 밝게 물들이면 도시의 핫플레이스 로드맵이 새롭게 갱신됩니다. 소피아 광장의 봄꽃과 유럽풍 풍경, 노란집 꽃담, 성식물은 캠핑 등 시민과 관광객들이 꽃물결 속에서 여유로운 한때를 즐기고 있습니다. 할빈 고리원에서는 140년 된 야생 배나무가 예정대로 꽃을 피웠고 고목의 가지마다 가득 피어난 수천 송이의 백꽃으로 고목은 마치 거대한 하얀 우산을 방불케 합니다. 비록 만개한 꽃이 지속되는 시기는 열흘 남짓에 불과하지만 고목은 이미 도시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된 문화적 상징이 됐습니다. 요즘 문화관광 부문은 꽃구경 로드맵을 출시했으며 음악공원의 자전거 전용 도로는 꽃 감상의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마가구 강변의 생태 거실은 도시의 녹색 변천사를 기록했고 매 하나에 피어나는 꽃은 령강이 살기 좋고 여행하기 좋은 곳임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성 전역이 두견화 최적 관상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두견화는 진달래 또는 영산홍이라고도 불리며 동북 지역의 삼림지대에서는 이 꽃을 둘러싼 수많은 아름다운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꽃 구경 플러스 모델은 단순한 구경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소비 형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흑하시 애휘구의 달자향 꽃바다 옆에는 밴드가 상주하며 공연을 했고 꽃밭 정류장에는 관광객들을 인증샷 찍는 장소로 안내하는 표지판을 비치했습니다. 개동현 진달래 축제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해림시 필가산 관광지에서는 무형 문화재 체험과 북약 보급을 결합한 몰입형 봄나들이 명소를 조성했습니다. 쌍갑산의 자울령에 위치한 450헥타르 규모의 두견화 꽃바다 옆에서는 특색 있는 시장과 수공예품 부스가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련옥이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극장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가을이다. 산과 들이 누렇게 물든 나달거지 철이다. 올해에는 비가 맞춤히 내려 산골짜기의 곡식들이 잘 되었다. 터질 듯 연근 이삭들은 고개를 무겁게 숙이고 바람결에 흐느적거리고 있었다. 실로 태풍이 들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가슴은 납덩이가 들어앉은 듯 무겁기만 하였다. 외놈들이 현성을 점령하자 매국노, 특무, 괴뢰, 보안대 놈들이 무시로 쓸어나와 별별 행패를 다했으며 소장료와 땅세 외에 또 무슨 유지비요, 보안고기요 하는 따위의 가렴잡새들이 잔뜩 붙어서 살림살이는 더욱더 곤궁에 빠져들어갔다.

0: 마른 잎들이 서로 스치며 사르륵 사르륵 소리를 내는 산비탈 떼기밭에서 두 여인이 조가을을 하고 있었다. 저 구름하다에서 날리는 흙먼지는 그들의 눈썹과 머리들을 뽀얗게 물들였다. 날씨는 아직도 무더웠다. 그들은 연신 옷소매로 이마와 볼에 흘러내리는 땀을 씻었고 얼굴로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쓸어넘겼다. 때로는 한두 마디 말도 주고받았으나 일선만은 멈추지 않았다. 반머리까지 베어 나와서야 그들은 허리를 폈다.
1: 수연아, 좀 쉬고 하자꾸나.
0: 나이 많은 여인이 말하였다. 나이 많은 여인은 수연이 어머니다.
2: 어머니, 쉬세요. 전 힘들지 않아요.
0: 수연이는 이마에 땀을 쓱 훔쳤다. 그리고는 끝에 빨간 댕기를 들인 치렁치렁한 머리태가 아가슴께로 흘러내리는 것을 어깨 뒤로 제끼고 다시 허리를 굽혔다. 어머니는 정말 지쳤다. 그는 수걱수걱 일하는 딸의 모습과 땀에 흠뻑 젖어 이마 위에 들어붙은 머리카락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풀밭에 포도버리고 앉아 저고리 앞서 풀어 땀을 닦고 나서 연신 부채질을 하였다. 밭 둔덕에는 양산처럼 가지를 펴든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햇빛은 나뭇잎 사이로 새어들며 어머니의 온몸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그려놓았다. 어머니는 금년에 39에 지나지 않았으나 마흔 고개를 넘은 사람같이 건들고 보였다. 키는 여자치고 큰 축이고 등은 약간 휘었다. 순 많은 머리는 벌써 잿빛을 띠고 있으나 둥그스름한 얼굴과 짙은 눈썹 아래의 크고 검은 눈동자는 그가 젊었을 때 퍽 아름답고 선량한 처녀였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눈가에는 벌써 잔주름이 촘촘히 패였는데 크나큰 비애가 깃들어 있는 듯한 눈은 본래의 영채를 잃어버리고 다만 착하고 느긋한 빛만이 남아있었다. 두툼할싸한 입술 양쪽에는 모진 고통을 참느라고 신음소리를 삼키며 꾹 담은 듯 가늘고도 깊은 두 줄기 주름살이 뚜렷이 패였다. 평소에도 그의 입은 늘 이렇게 습관적으로 닫혀있었다. 오른쪽 턱 밑에는 젖먹이가 엄마를 찾으라고 표적을 해둔 듯 짙게 콩알만한 검은 기미가 박혔는데 그것은 어머니를 더욱 무던해 보이게 하였다. 한숨 쉬고 난 어머니는 나무 그늘 밑에서 나와 구름장 사이로 눈부시게 내리쬐는 햇빛을 손채양을 하고 바라보았다. 해는 벌써 중천에 높이 떠 있었다. 집에 돌아가 점심 먹을 때가 된 것이다. 그런데 딸은 보이지 않았다.
1: 아휴, 힘든 줄도 모르고 빨리도 배웠구나.
0: 이렇게 중얼거리며 딸이 비어나간 이랑을 따라 걸어갔다. 비어놓은 저무지 위에 낯가락만 꽂혀있고 딸은 간데온데 없었다. 어머니는 딸이 베던 밭이랑을 타고 베어갔다.
1: 옌 어딜 가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나?
0: 어머니는 한참 베고 나서 혼잣말을 하며 자기와 딸이 지고 가야 할 조단을 묶어놓았다. 그러나 수연이는 아직 그림자도 나타내지 않았다. 어머니는 처져의 사방을 둘러보다가 정시 딸이 눈에 띄지 않자 서

0: 리치어 불렀다.
1: 수연아! 수연아! 어머니!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0: 수연이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듯 어머니 등 뒤에 나타나서 생글생글 웃었다. 어머니는 급히 몸을 돌리고 딸을 꾸짖었다.
2: 아휴, 아, 어디 갔댔니? 점심 때도 모르냐?
0: 그는 딸의 머리에 옥새 풀씨가 달려있는 것을 보자 인차 그것을 뜯어주었다. 수연이는 얼마간 머뭇거리다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어리광을 부렸다.
1: 어머니, 한 발 앞서가세요. 전 일이 좀 있어요.
2: 응? 아, 무슨 급한 일이기에 점심도 건넌다는 거냐?
0: 어머니는 약간 놀라는 기색을 띄었다. 이때야 그는 비로소 풀덤불 속에만 있을 수 있는 옥새 풀씨가 딸의 머리에 묻어있는데 주의가 미쳐 다시 다잡아 물었다.
2: 수연아, 너 이자 어디가 여태 박혀있다 왔냐?
0: 수연이는 난생 처음으로 어머니의 의심스러워하는 말씨와 공포에 질린 눈길을 대하게 되어 더욱 불안을 느꼈다.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는 수연이는 어머니의 오해를 사게 되는 것이 괴롭고도 부끄러워 얼굴을 기미까지 붉히며 말마저 아리숭하게 더듬거렸다.
1: 어머니, 전 아무 데도 가지 않았어요.
0: 수연이는 벼랑간 자기의 입이 너무도 둔하다고 생각했다.
1: 어머니, 방금 독성 오빠가 저를 만나자고 해서 갔댔어요. 어머니도 차차 알게 될 거예요.
0: 수연이의 머리는 더욱 깊숙이 숙여지고 목소리도 점점 잦아들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한쪽 발로 땅을 긁적거리었다.
2: 얘야, 너 오늘 어찌 된 일이냐?
0: 딸의 기색을 보는 어머니 가슴은 괴로웠다.
2: 수연아, 너 애미에게 뭔가 속이고 있는 건 아니냐? 얘야, 행실을 바르게 해야.
1: 어머니!
0: 수연이는 어머니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가 앞서 풀 눈으로 가져가는 것을 보자 얼른 어머니의 손을 다잡았다. 그의 마음은 괴로웠다.
1: 어머니에게 말해버릴까? 아니야.
0: 수연이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어머니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다. 어지간히 마음이 진정되자 그는 어머니 손을 오르만지며 다정히 말하였다.
1: 어머니, 공연한 걱정은 하지 말아요. 아, 친딸도 믿지 못하겠어요.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시면 전 억울해요. 아, 정말이지 막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하는 일은 다 옳은 일이에요. 어머니 후에, 아니, 이제 오라지 않아서 꼭 알게 될 거예요. 대답해 주세요. 전 한 발 늦어 돌아가겠어요. 이롭죠? 숙락한다고 말해줘요. 예, 어머니, 빨리요.
0: 수연이는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두 벌의 때가 얼룩지지 않았는가를 보아달라고 하던 때처럼 어머니 눈앞으로 얼굴을 파투 가져갔다. 의혹에 차서 딸을 굽어보는 어머니의 두 눈에는 눈물이 그렁해졌다. 그는 인차 대답하지 않았다. 두 손을 가볍게 딸의 어깨 위에 올려놨다가 천천히 이마으로 옮겨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신통이도 자기를 닮은 그 얼굴을 찬찬히 뜯어본다. 보라, 얼마나 천진하고 사랑스러운 얼굴이냐. 반짝이는 큰 눈에는 오직 엄마에게 용서를 비는 어린 소녀의 순정만이 담겨있는 것이 아닌가. 어머니는 생각했다.

0: 이제 당장 안 된다고 고절하면 그 얼굴에는 금시 검은 구름이 끼고 두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릴 것이며 자기가 머리만 끄덕인다면 그 얼굴에는 대본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고 두 눈도 푸른 물 출렁거리는 맑은 호수로 변할 것이다. 어머니는 마음이 누그러들어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조용히 말하였다.
1: 가거라. 세월이 어수선한데 너무 오래 지체하지 말고.
0: 딸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어머니는 또다시 눈을 쪼푸렸다. 어머니가 그래 딸을 모른단 말인가? 아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온갖 지성을 다하여 그림자처럼 곁에 끼고 애지중지 키워온 딸이 아닌가? 수연이는 일도 잘했거니와 매우 정직하여 단 한마디 말도 쓸데없이 짓거리지 않는 소녀로서 무슨 일이든 어머니를 속이지 않았다.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되자 시름을 놓으며 숨을 호호 내쉬었다. 그러나 그의 가슴은 다시금 조여들었다. 딸은 컸다. 그런데도 그 무슨 생각이나 다 입 밖에 낼 수 있을까? 근 반년 동안이나 딸은 가끔 밤늦게야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뜨문하지 않았던가? 어머니는 수연이가 먼 조카뻘이 되는 독성이 집에 가서 독성이 여동생 란자와 함께 수노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수연이가 이따금 돌아와서 하는 말은 어머니의 의혹을 자아내곤 하였다.
2: 어머니, 말 좀 해오라요.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생해요?
0: 수연이는 몹시 불만스러운 듯 어머니를 쳐다보며 물었다.
1: 그야, 우리 팔자가 사납기 때문이지.
0: 어머니는 딸의 말을 무심히 들으며 한숨을 지었다.
2: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그럼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아님 지수놈이 많아요?
1: 거야, 뻔하지 않니? 가난한 사람이 많지. 우리 마을을 봐도 그렇지 않니?
2: 그럼 왜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업심을 받아야 하죠?
0: 어머니는 건숭건숭 얼버무리고 말았다. 수연이가 어째서 다른 사람들이 거의 묻지 않는 일을 묻는지 알 수 없었다. 더욱 잊지 못할 것은 어느 날 저녁 밤늦게 돌아온 수연이가 잠기 한 점 없는 얼굴에 전혀 없이 기쁨을 띄우며 어머니의 귓가에 바투부터 가만히 하던 말이었다.
2: 어머니, 왕열 같은 놈은 죽여버려야 하죠?
0: 어머니는 딸의 물음이 놀랍고도 이상스러웠다. 하지만 지나간 옛 일들이 머릿속에 갈마들어 수연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걸 묻는가는 아예 알렴도 하지 않고 한숨만을 지으며 침울하게 대답했다.
1: 그래, 너의 큰아버지네를 해친 그놈들을 그대로 둬야 된다고 생각하니? 아이고, 원수 갚을 날이 있을런지.
2: 어머니, 있어요. 그날이 꼭 올 거예요.
0: 수연이는 신심에 넘쳐 말했다. 어머니는 앞뒤를 생각해보고 나니 알 것 같기도 하고 더 얼떨떨해지는 것 같기도 하였다. 자기도 모르게 딸이 사라진 곳을 다시금 바라보았다. 가을바람에 설레이는 무연한 풀밭과 나무 위에는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딸의 일이 시름 놓이는 듯 하면서도 더욱더 큰 불안이 자기를 누르고 있어 가슴이 한결 무거워지는 것 같기도 하였다. 어머니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커다란 흰 구름장들이 꾸역꾸역 모여들더니 차차 검은색으로 변했다. 산등성이를 넘어 불어오는 서슬바람이 마른 조잎들과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흩날려 놓았다. 어머니는 온몸이 긴장해지는 감을 느꼈다. 그는 바야흐로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음을 짐작하였다.

드라마 숨바귀꽃 첫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